나영아는 예술을 따라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첫 곡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연이 잘날수 있는 건요, 염감기를 이용해서 줄을 늘리고 당기기 때문에 더 높이, 더 멀리 날수 있는데요. 마치 염감기가 연결돼서 높이 날아가는 것을 억압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삶도 그런 것 같네요.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정말 잘 누릴 수 있는데 사단은 속삭이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고 속삭이고 속이죠. 그런데 주님과 꽉 붙어 있으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더 크게 더 멀리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나의 계획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초롬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여러분,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신현미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강명식의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찬송가 메들리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abc.net으로 들어오셔서 서울을 클릭하시고 라디오를 클릭하시면 송정미의 지금 여기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요, 찬송가 예수 따라가며죠. 네, 영어 제목이 참 저에게 다시 다가옵니다. Trust, 신뢰하고 또 순종, Obey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Aaron Doyle의 찬양으로요, 예수 따라가며 Trust and Obey 함께 듣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구하기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걸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당신, 그 당신 자체를 구합니다 라는 이 간절함이요, 또한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요. 또한 어떤 상황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주님을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시편 27절 말씀이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나아간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고백입니다.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강찬의 찬양입니다.

강찬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브라운 워십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 제이어스의 예수 피를 힘입어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시간이 됐네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은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다시 세우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줍니다.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되길 축복하면서요. 오늘 이 시간 주 말씀 향하여 I will run to you 힐송의 찬양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성정미였습니다.

0: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이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하교회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시간은 여수 성도교회 박은효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유대인이 말하는 경건의 세 가지 모양 가운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구제할 때와 기도할 때입니다. 첫 번째로 구제할 때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2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이런 명예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율법을 순종한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시대 상황이요, 이 명예를 나타내는 것 말고는 사실 즐거운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겼죠?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도 세금을 내도 로마가 다 가져갑니다. 정치적인 독립은 꿈꿀 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화생활도 어떠한 삶의 그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향유한다고 해도 그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집중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제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금식하는 일에 내가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영광을 나타내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외식은 가장하다, 꾸미다 에서 나온 동사에서 시작해서 연극 배우를 이야기하는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기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러함에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야, 저 사람 저렇게 구제하는구나,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하여 사람 중심으로 구제를 하는,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구를 굳이 나눠보면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것을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당연히 추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식주에 관한 욕구와 소유욕에 관한 욕구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차원적인 욕구가 뭐냐면 바로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나는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높여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인격과 수준을 가지고 있어. 나는 구제하는 사람이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할 때 유대인들이 사람에게 보여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경향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의식주 문제, 소유의 문제를 지나서 나를 높이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이 명예욕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잠재되어 있고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려고 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일은 주의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사람에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디서 구제를 하냐면 2절 하반절입니다.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회당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매 안식일마다 자기 마을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래서 고유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갔겠지만은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을의 회당에서 일부러 사람이 많은 데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칭찬을 하겠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제를 일부러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데서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에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외식하는 자와 같이 구제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나팔이라는 걸 부르면 어떻게 돼요? 빰빠밤 빰빰빰 빰빠밤 이렇게 나팔을 부르면요 모를 수 있나요? 모를 수 있어요? 아니 회당에서 누군가 나팔을 빵 거리에서 빵 하면 사람들이 주목해서 집중할 거 아니에요. 회당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속으로라도 야 대단하다, 야 멋있다, 저 사람은 경건하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의도적으로 노리고 일부러 사람들이 볼 때 구제를 하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구제는 안 한다는 거죠. 사람이 숫자가 많지 않을 때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나팔을 일부러 불어서 나팔 소리를 듣게 하는 것처럼 구제를 할 때는 회당에 사람이 많을 때, 거리에 사람이 많을 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 보라고 구제를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면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너의 상은 사람들이 속으로 너를 칭찬하고 너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의 상은 이미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팔복의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절과 4절로 가보면은 야 이게 가능할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오른손이 뭘 하고 있어요? 왼손이 모를 수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알게 됩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하고 아무리 모르게 해도 결국 나중에는 알려지게 돼 있어요. 자,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른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알아요. 그만큼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는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만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끔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만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4절이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의의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고 또 누가 내 뺨을 때리고 누가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일이 있어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내려고 하거든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하고 일부러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알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장 쉬운 예로 우리 여수에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았어요. 여러분 이거 모르게 예양원에서만 조용히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모를 수가 있나요? 모를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알려졌습니까? 근데 손양원 목사님의 중심은 내가 이거 사람에게 보여서 손양원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 가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원수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이야기는 널리 알려야 돼 라는 것일 뿐이지 손양원 목사님의 중심에는 내가 이렇게 원수를 용서하고 양자를 삼아서 내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가문이 영광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사람에게 외식하는 자처럼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을 주의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한 일이 의로운 일이 알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심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는 소위 경건한 삶의 두 번째 모습인 기도하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이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세 번 고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오전 9시에 공식적으로 한 번 기도합니다. 정오 12시에 공식적으로 두 번째 기도합니다. 오후 3시에 공식적으로 세 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제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이것을 사람들이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야, 9시에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하지? 정오 12시에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오후 3시에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회당에서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식사기도 해야 되잖아요. 식사기도 할 때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부담스러워했어요. 저 사람 예수님 믿는구나 그런 말을 듣기 때문에 기도를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이 얼마나 빨리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하고 빨리 식사를 했다고 그래요. 또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보니까 신문지에 싸가지고 마치 다른 것인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다녔던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일부러 큰 거리 여기에서 회당에서 큰 소리로 일부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라고.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지 얼마나 기도 생활에 힘쓰고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그 시대의 난맥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이러한 외식적인 모습이 그 시대의 난맥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경건에 힘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좋으나 사람에게 보여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은 고쳤으면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한 것이 꼭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혹시 오늘 예배당에 오셨는데 나는 오기 싫었는데 아내 때문이라든지 자식 때문이라든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거든요. 나는 오기 싫었지만 아무개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발적이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간에 끼어갖고 사람이 나를 칭찬해줘야 되고 사람이 내게 영광을 돌려야 되고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내가 한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나를 높이는 방식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시는 방식이에요. 저도 많이 보여지는 앞에서 선두에 서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의해야 돼요. 사람에게 보여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주의해야 돼요. 그렇게 안 될 수는 없지만 사람이 절대 모를 수는 없어요. 나의 의가 사람에게 나중에라도 알려지겠죠.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 나중에 알려지겠지요. 그러나 나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식은 다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회당 앞에서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와, 저 사람 봐, 대단하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저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대단하다. 그걸로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5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순간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들 거예요. 아유, 기도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거나 큰 거리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거구나. 그러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강단에 서서 기도할 때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공식적인 기도가 있고 예배에 공식적인 기도가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하는 공식적인 기도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순간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와, 오늘 장로님 기도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순간 그 기도에 대한 상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이죠.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식민 지배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은밀하게 하는 일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집에 어떤 쌀을 어떤 양식을 은밀한 곳에 두고 로마 지배자들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가지고 오고 썼다는 거예요. 물질도 언제 세금을 납부하라고 들이닥칠 줄 알 수 없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썼다는 거예요. 이게 은밀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지 사람에게 보여지는 기도,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기도, 그런 기도는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비춰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본다. 내가 이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이죠.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구제하거나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고 갚으시도록 상을 주시도록 구제도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구제도 하고 기도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으시도록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의해야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충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식적인 기도가 있다면 개인적인 기도가 있겠죠. 공식적인 기도는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은밀하게만 기도한다고 한다면 공식적으로 나타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나타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도 직분을 맡다 보면 공식적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공식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사람은 주의할 필요가 많은 거예요. 사람이 저를 칭찬해주면 내 명예욕이 올라가서 좋겠지만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어떻게 보면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구제를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이 옳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구제하고 있고 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수록 그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팔복을 소유하고 있어요. 팔복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사람 앞에 자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고 알려서 나는 이렇게 세상의 소금이고 이렇게 세상의 빛이라고 알리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른쪽 뺨을 맞았는데 말씀대로 왼쪽 뺨을 돌려댔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주의해야 할 점을 잘 기억하시면서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0: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장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도 안 봐도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아무도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알아서 뭐라고 칭찬하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이지 사람이 나를 영광을 돌리라고 칭찬하라고 나의 상급이 없어지는 그러한 나의 의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제를 할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닌 그러한 것들을 주의하는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절대로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를 수가 없고요. 사람이 모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앞에서 나의 의의를 나타내지 않도록 주의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의 경건 생활에 신앙 생활에 꼭 필요한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팔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하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어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하고 누군가 여러분의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고 누군가 속옷을 달라고 소송을 하면 겉옷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갈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의의를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에게 나의 영광을 취하는 그런 것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여수 성도교회 박은효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41-4441 061-641국에 4441번 여수 성도교회나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오다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각자 다른 자리에 계시지만 그 자리가 주님을 높이는 찬양의 자리임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사랑을 느끼며 또 나누며 교회 가는 길 이 시간 소리 높여 찬송하길 소망합니다.

이어 들으신 곡은 희즈윌의 사랑 그 좁은 길, 그리고 주를 앙무하는 자 더 라이트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같이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세요. 은혜로운 찬양들 나눠주시면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이 더 기쁨으로 가득할 겁니다. 또한 극동방송 홈페이지 교회 가는 길 게시판에도 사연 남겨주시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507님의 신청곡입니다. 아바 아버지 들으시고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6089님의 신청곡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교회 가는 길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귀가하시는 모든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과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시길 바라며 오늘의 마지막 찬양, 지선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오다인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예배. 오늘 이 시간은 병원에 계신 환우들과 직장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박응진 목사님이 시모하시는 여수제일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교회와 가정을 지키시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내리시고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합니다.

성시교동은 교동문 78번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59장 찬송합니다.

0: 네, 이종만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1: 역사의 주권자이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서 이 예배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에 따라 적절한 날씨를 주시고 맑고 선선한 가을날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였고 용서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강대국의 힘겨루기와 횡포가 심한 가운데 어지러운 이 세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의 기관과 교역자와 성도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하시는 박응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며 주님의 마음에 닿는 목양을 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간구와 외침을 들으시고 하늘의 위로를 주시며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6살 된 어린 딸에게 사과를 깎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근데 사과를 먹다가 사과의 그 딱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뱉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가 딸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거는 씨 옆에 붙어 있는 딱딱한 부분인데 그것도 천천히 씹어서 먹으면은 먹을 수 있단다라고 그렇게 엄마가 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딸 아이가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알았어, 엄마. 다음부터는 내가 잘 씹어서 먹을게. 근데 엄마, 6살도 모르는 게 있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참 귀여워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새는 아이들이 말을 워낙 잘합니다. 워낙 잘하는데, 이 아이의 말처럼 사실 6살 된 아이가 모르는 게 있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6살짜리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60살이 되어도요, 모르는 것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60살뿐만이 아니라 70살, 80살, 90세가 되어도요, 여전히 사람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나이가 많아도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본인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천배, 만배,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은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많으나 적으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못했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 잠언 말씀은 지혜의 책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잠언이 31장까지 있어서 어렸을 때 항상 부모님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은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잠언이라는 이 제목, 이 명칭도요, 중국어 성경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그 사사기에서 그 사사가 중국어 성경에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잠자가 바늘 잠자입니다. 바늘 잠자, 말씀 언자입니다. 그래서 뜻이 바늘 같은 말씀, 바늘로 콕 찌르는 말씀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엇나가지 않도록 바늘처럼 항상 우리를 콕콕 찌르고 우리를 경계하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잠언 말씀이다라는 거죠. 잠언 말씀은 보시면 대부분 솔로몬 왕의 잠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굴의 잠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인 잠언 30장은 특별히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성경 다른 데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직 잠언 30장에서만 등장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알려진 바가 없지만 이 사람이 남긴 이 잠언의 말씀은 너무나 귀한 소중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지혜를 얻는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혜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굴은 오늘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스스로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본인이 나는 뭐 다른 사람한테 비하면 저는 짐승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습니다. 지혜를 배우지도 못했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잠언 30장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난 지혜의 말씀이 잠언 3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굴의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뛰어난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록한 아굴도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본인이 나는 짐승과 같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총명이 없고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했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라고 굉장히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지혜도 없습니다. 총명도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겸손히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유명한 지혜의 왕 솔로몬 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자신의 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으니까는 자신의 지혜로 세상과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본인의 지혜의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전도서에 있는데요. 전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라고 이렇게 솔로몬 왕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조사하고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지혜를 쌓아두어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을 정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부러진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먼저 그냥 내 마음부터가 많이 구부러져 있잖아요. 내 마음부터가 많이 병들어 있고 내 마음부터가 많은 상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구부러진 것을 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구부러져 있죠. 우리 자녀들도 구부러져 있고 이 세상에 만사에 구부러진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이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모자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집집마다 사람마다 돈도 모자르죠. 사람도 모자르죠. 지혜도 모자르죠. 지식도 모자르고 기타 등등 모자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모자란 것을 일일이 다 셀 수도 없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모자란 것을 다 채울 수도 없구나라는 것을 솔로몬 왕이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보려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바람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지만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부족한 것을 일일이 다 셀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이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세상의 전쟁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공허함과 내 마음의 허무함과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어떻게든 좀 채워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을 보니까요 미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련한 것들도 너무나 많아요. 이걸 이해하고 싶었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는 것일까? 왜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은 것일까? 알고자 마음을 썼는데 이것도 역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도 이걸 이해를 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과 종교인들이요 이것을 이해하고자 이것을 좀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는데요.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지혜와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처럼 세상에 미친 것과 미련한 것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열심히 탐구했고 그래서 열심히 여러 가지 이론과 학문과 종교를 막 만들어냈는데 전부 다 안 되었다라는 거죠. 솔로몬 왕조차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면은 우리 같은 그냥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굴디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짐승과 같습니다. 나는 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선 이 아굴이요 우리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분이 계신데 그 사람을 너희가, 그분을 너희가 아느냐라는 거죠. 인간은요, 역사 이래로, 유사 이래로 끊임없이 하늘에 올라가려고 애썼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최고의 부자,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늘로 우주로 우주선을 쏘아 올립니다. 쏘아 올려서 인간이 우주 여행을 하고 우주에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이 인간은 끊임없이 하늘에 올라가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요. 성경에도 그 대표적인 예가 나오는데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요. 이 바벨탑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는 목적은 바로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 사람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고 하늘에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처럼 높이겠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또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본인들이 피조물인 본인들의 자신들의 본분을 다 잊어버리고 본인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이 교만한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이유는 본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요.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나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과를 먹으면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했던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그냥 깜빡 속아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데요. 선악을 알다라는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는 뜻이 선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선악을 선택하겠다, 선악을 판단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 자신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히 선과 악을 잘 알고 분별을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내가 기준이 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느낌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내가 기분 좋으면 이건 선이에요. 내가 봤을 때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그건 악이다라는 그렇게 본인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사사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사사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기준이 전부 다 저마다 본인 자신이 그 기준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감정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욕구가 더 중요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변함이 없는 일관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의 감정과 너의 생각이 가장 중요해. 라고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도 당신도 하늘에 닿을 수 있어.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를 보면요. 사람이 중심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TV를 켜도 유튜브를 봐도 뭐 SNS를 봐도요. 끊임없이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자랑합니다. 어떤 때는 막 정치인을 엄청나게 높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연예인을 높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스포츠 스타를 엄청 높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 사람이 세상의 희망이고 인간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광고하고 설득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이 세상에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사람들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조명을 받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물론 사람은 훌륭한 면이 당연히 많습니다. 그래서 꽃보다 더 아름답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못난 인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요. 지금도 문화를 우리가 창조하고 문명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선물입니다.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인간이 만들어내는 문화와 문명 그리고 그 바벨탑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는 하지만은 인간이 하나님은 아니죠. 그 인간에게 그러한 재능과 힘과 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축복과 선물을 많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지 않는 거죠. 바로 그런 인간을 향하여서 오늘 아굴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늘나라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까 찬양처럼 하늘나라를 궁금해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어떻게 해야지 구원열차 타고 그 나라에 올라갈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다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우주선을 쏘아 올려도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지혜로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 딱 한 분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이 하늘의 일을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하늘 보좌,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당당하게 선포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전부 다 가짜고 전부 다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하늘나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골은 너희가 이 아들을 아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참된 지혜가 이 아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참된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희들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지혜가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처럼 되는 게 사람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의 목적은 바로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보시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쌓아 올리는 것 그게 사람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주선 타고 우주여행 가는 게 인간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우주선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시고 우주여행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과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순수하고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말씀에 뭔가 섞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뭔가 물타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은 항상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교활하게 뱀이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셨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죠.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라고 마음대로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딱 한 가지만 빼놓고 선악과만 빼놓고 다 마음대로 먹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교묘하게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하와도요. 또 교묘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또 과장을 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까지 뭐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한 적이 없었는데 하와가 이 단어를 덧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악한 것으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살짝 왜곡하고 비틀고 거기다 뭔가를 더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번잡스럽게 하고

혼잡스럽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라는 거죠. 예전에 대전에 어느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이 장로님이 중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중학교 선생님인데 하루는 이 중학교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이 장로님한테 면담을 요청을 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 학생 면담을 했는데 한참 이렇게 면담을 하다 보니까 이 학생이 지금 자기를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혀가지고 아무개야 내가 교회 장로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학생이 예 선생님 저도 다 알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니 그거 다 알면서 너 지금 장로한테 전도를 하는 거니?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학생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선생님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기독교 장로인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이요. 신천지에 빠져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신천지 중학생이었어요. 장로님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 그러면은 종이 한 장하고 연필을 이 학생한테 주면서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믿는 신천지가 어떤 것인지 신천지가 왜 좋은지 한번 써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그 종이 위에 써내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선생님 종이가 부족합니다. 종이를 더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장을 내리 연달아서 그 자리에서 써내려갔습니다. 신천지의 기본 교리가 무엇인지 왜 신천지가 좋은지 이 신천지에서 자신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그거를 A4 네 장에 자세하게 다 적은 거예요. 장로님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이제 교회에 와서 중등부 교사로도 섬기셨는데 중등부 학생들한테 똑같이 한번 해보셨어요. 종이 한 장을 학생들한테 주면서 너희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써봐라. 왜 예수님을 믿는지 또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다 적어봐라 라고 그렇게 학생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종이 한 장을 넘기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 어떤 학생은 한 줄 두 줄 쓰고 그걸로 끝났습니다. 장로님이 또 충격을 받으셨죠. 아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말씀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교육을 받지를 못했구나. 그러면서 이 주일학교, 교회학교 때 이 말씀을 배우는 것, 말씀 교육, 제자훈련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장로님이 깨달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이 이단에 속한 사람, 이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해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강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단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고 왜곡하고 말씀에 이것저것 자신들의 이 악한 교리를 말씀에 덧붙여버립니다. 갖다 붙여요. 그래서 오늘 아굴은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는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자를 그리고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쫓겨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분리되고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뱀은 하와에게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늘에 도달할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실패하고 결국 죽음의 영역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를 거짓의 아비다라고 그렇게 규정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바로 그 아비 마귀에게서 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죽지 않을 거야라고 호언장담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죽게 만든 처음부터 살인자, 살인을 저지른 장본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의 아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마귀의 유혹에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물리치라는 것. 그러면 너희를 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할 때 이거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아서 말씀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했을 때 예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검은 상대방을 찔러 죽일 수 있는 공격 무기인 거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마귀를 물리치고 쫓아낼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하는 것.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이 비추어질 때 이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의 영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생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굴의 고백처럼 지혜도 없고 총명함도 없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도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복된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 인생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합니다.

0: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겸손히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1: 방송 예배 지금까지 여수제일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62-3004번 여수제일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10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0월 7일 수요일 오전까지 다시 어게인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 성회를 개최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번 집회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 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김포 꿈꾸는 교회 이흥훈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하고 반갑게 만나셨는데요. 축복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또 추석도 다가오는데 여러분 가족의 가정에 또 하나님의 보호와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0: 아멘. 추석 명절 하면은 가족들이 특히 만나고 모이는 그런 명절이잖아요. 목사님 댁에는 와 가족이 정말 많으시기 때문에 풍성할 것 같은데요. 몇 명이 모이나요?
1: 네, 뭐 일단은 제 딸들은 좀 이제 해외에 있는 딸들이 있고 그래서 한 딸과 일곱 아들과 저와 이렇게 기본 10명과 또 이제 고향에 가면 고향에 있는 친척들 같이 이렇게 만납니다.
0: 네. 한 딸과 일곱 아들이라고 말씀하셔서 다들

0: 어떤 사연이지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그 간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게 나와주셨는데요.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는 또 어떻게 되셨는지 목회자가 된 이야기도 좀 먼저 들려주시죠.
1: 네,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됐고요.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특별히 제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마음에 확 밀려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아요.
0: 네. 목회자는 뒤늦게 되셨다고 들었거든요.
1: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예수님 믿었고 대학교 때부터는 성경을 배우고 네.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고 대학교 석박사 과정 마치고는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성경 가르치는 일 또 설교도 하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50대 네. 초반에 늦게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0: 네.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셨는데 이렇게 뒤늦게 또 목회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1: 제가 부르심을 받은 게 네. 제가 해외에 좀 있을 때 어떤 특별한 계기에 형제는 바이블 티칭의 은사를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아 내가 성경을 잘 알아서 잘 가르쳐야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나 했는데 한국에서는 목사가 아니면은 가르치는데 제약이 많더라고요.
0: 네.
1: 아, 그래서 이제 안수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르칠 기회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0: 네. 네. 목회자가 되신 이후로는 가르치는 사역에 흡사 물 만난 고기처럼 그렇게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하셨겠네요, 목사님.
1: 네, 저는 이제 교회에서 좀 담임 사역은 하지 않았고
0: 네.
1: 이제 한동안 기독대안학교에서 교장으로 섬기고 교회에서 이제 협동 목사로 있으면서 교회 또는 회사 또 CBMC라고 하는 기독실업인회 이런 곳에서 정기적으로 설교를 꾸준히 많이 해왔어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죠. 네.
0: 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통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교육 사역도 많이 하시고 또 목회도 가르치는 목회를 주로 해오셨는데요. 제가 또 오늘 초대한 특별한 이유는 제가 소문을 들으니까 일곱 자녀를 입양하신 아주 귀한 또 특별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1: 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한동안 그 해외 선교회의 공동대표로 제가 섬길 기회가 있었어요.
0: 네.
1: 그런데 그때 저를 방문했던 분이 탄자니아의 잔지바르라는 지역에서 모슬렘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과 처음 만나는 거였는데 서너 시간 정도 교제하는 중에 모슬렘굴에서 선교하는 서양 선교사들은 선교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고아들을 뭐 한 10명씩 입양을 해서 평생 그 아이들을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게 선교다 그러더라고요.
0: 네.
1: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너도 입양을 해서 이런 고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라라는 그런 마음이 마음에 훅 들어온 거예요.
0: 네.
1: 저는 딸이 셋이 있거든요. 딸도 많이 컸고 그때는 그래서 입양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이었는데 그런 마음이 훅 들어와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고민 갈등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순종해야겠다 했는데 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이제 아내하고 세 딸에게 각각 동의를 받았죠.
0: 네.
1: 내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가족이 같이 해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동의를 받고 처음에 둘을 입양을 했죠. 그랬는데 그다음부터는 저는 계속해야 되는데 1년에 2명씩 사실은 이제 많이 하겠다고는 마음을 먹었는데 나이도 있고 그래서 한 명씩 하면은 많이 못하겠더라고요. 나이도 있어서. 그래서 제 입양기관에 보육원에 제가 2명씩 허락을 받고 이렇게 2명씩 했는데 아내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조금 중간에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임재를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좀 키워달라라는 그런 특별한 계기, 특별한 말씀 그런 마음의 은혜를 주셔서 아내도 잘 동의를 해서 이렇게 2명씩 3년에 걸쳐서
0: 네.
1: 했는데 입양특례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입양

0: 한동안 어려웠어요.
1: 어려울 때가 있어서 좀 못하다가 조금 그게 해소된 다음에 제가 60살까지 입양하겠다고 했는데 59살 때 그때 다시 이제 아내도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한명더 해서 이렇게 7명을 할수 있게 됐죠. 너무 감사하죠. 뭐 네.
2: 네, 그 사람을 키우고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하나님의 인재로 만드는 그 사역이 정말 귀한데 목사님이 가정에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1: 네, 이게 사실은 제가 들어보니까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여러 가지 사회 적응을 못하고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관보다 부족한 부모가 더 낫다.
2: 네.
1: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애들을 잘 키우려는 그런 마음을, 좋은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는 잘 키워야겠다. 그래서 좀 좋은 부모가 돼야 되겠다 해서 얘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낸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귀한 일이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보람과 소신을 갖고 예,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2: 얼마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키우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일곱 아들들이 집에 온 나이가 2살, 뭐, 3살, 뭐, 요맘때라면서요.
1: 네, 입양이 이제 영아 입양이 있고 연장아 입양이 있는데
2: 네.
1: 저는 나이가 들어서 만 12개월 넘은 애들, 3살 된 애들, 2살 된 애들, 이런 애들을 둘씩 둘씩 입양을 했는데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려고 어릴 때부터 늘 이제 성경 말씀 가르치고 교회 열심히
2: 네.
1: 데리고 다니고 큐티 세미나도 이렇게 기관에 가서 하면서 큐티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집에서도 같이 큐티하고 나누고 뭐 수련회라면 참 열심히 따라다니고 하여튼 잘 키우려고 했는데 하여튼 잘큰 애들도 있고 좀 어려운 애들도 있고 애들 크는 건또 청소년 되면 부모에게만 영향받는 게 아니고
2: 사춘기가 또
1: 그렇죠.
2: 있으니까요.
1: 네네. 그리고 또 사춘기는 좀 거쳐야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네네.
2: 와, 집안 풍경이 이렇게 상상만 해도 어떻게 보면 사모님은 좀 힘드시겠지만 행복한 풍경에도 연상되기도 하네요. 따뜻한 가정으로 입양을 온 일곱 아들들도 참 복이고 또그 일곱 아들들이 2살, 3살, 그때 참 아이들이 귀엽잖아요.
1: 그렇죠.
2: 그때부터 부모에게 주는 그 행복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목사님, 사모님은 또 행복한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네요.
1: 네, 그때 아내는 이제 그때 그런 행복한 스토리들을
2: 네.
1: 써놓은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 네.
1: 예를 들면 어린애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깨쳐나가잖아요. 그런 걸 보면 막 애들이 모르던 걸 갑자기 얘기를 하고 그러면 너무 신기한 거. 그런 거참 애들 자라는 모습 또 성장하는 모습 그게 참 새롭고 참 즐거웠던 것 같고
2: 네.
1: 또 애들을 좀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또 여행도 좀 많이 다녔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진도 많이 남기고 하여튼
2: 네.
1: 덕분에 애들 덕분에 부모도 여행을 했죠.
2: 네. 목사님 핸드폰에 보니까 아이들과 정말 가득 찍은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1: 네. 그래서 이제 매년 가족 사진도 일부러 조금
2: 네.
1: 사진관에 가서 찍기도 하고 그래서 좀
2: 네.
1: 기록을 남기려고 소중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려고 이름도 다 이제 우리 돌림자로 해서 바꾸고 다 그렇게 해서
2: 네.
1: 했죠. 네.
2: 네. 그세 딸들이 지금은 또 많이 컸잖아요. 그
1: 네.
2: 세 딸들도 부모님을 돕는 큰 힘이 됐겠어요.
1: 네. 딸들이 2년에 한 번은 보자. 그래서 해외에 있는 딸들도 그렇게 오고 그러는데
2: 네.
1: 딸들이 또 이렇게 동생들 되게 아껴주고
2: 용돈도 챙겨주고.
1: 예, 나이 차이도 나니까 이게 뭐 서로 비교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와서 용돈 챙겨주고 생일 축하해주고 뭐 밥도 사주고 하여튼 사진도 같이 찍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2: 네.
1: 또 우리 막내딸은 특별히 이제 애들 오면 꼭한 사람 한 사람 호구해주고 하여튼 굉장히 따뜻하게 잘해주죠.
2: 네.
1: 네.
2: 그열 자녀를 키우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더 느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실감하실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목사님 어떠세요?
1: 정말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원래 넉넉한 가정에서 자라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의지를 많이 하고 공급하심을 느꼈는데 아이들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 하시는 일들을 관찰할 기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애들을 먹이려면 쌀도 많이 들어가고 남자들이 잘 먹는데 쌀을 거의 사본 적이 없어요.
2: 네.
1: 그 쌀을 그게 누가 이렇게 공급을 해줘.

0: 새우, 마구.
1: 먹이고 입히시는 은혜가 정말 크네요.
0: 쌀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1: 네.
0: 반찬도 뭐 계속해서 공급이 돼서 뭐 우리가 해 먹기도 하지만 들어오는 반찬, 옷도 이렇게 또 이렇게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1: 네.
0: 이렇게 옷을 아주 깔끔하게 좋은 옷들, 또 비싼 옷들, 우리는 못사 입히는 옷들을 이렇게 막 해서 정리해서 애들한테 막 보따리를 몇 보따리씩 갖다 주고 그래서 애들 자라면서 거의 뭐든 애들도 옷도 좋은 옷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서포트, 그냥 누가 요구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 참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 가운데 참 마음이 따뜻한 분들, 뭔가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그 요구하지도 않는데 자발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참그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들을, 은인들을 많이 보내주시는구나. 돕는 분들이 많다. 너무 감사하죠.
1: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응답을 계속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도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에 더 감사하실 거란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아들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사역이라면 사역이지만 이런 면이 있으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더 느낄 수 있는 거.
1: 아멘.
0: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데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때
1: 아멘.
0: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이것은 참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돼요. 네.
1: 네. 어떻게 보면 특별한 도전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뒷일을 책임져 주시니까 자신 있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0: 좀
1: 목사님.
0: 맞아요. 좀 어려운 일을 기꺼이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축복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멘. 지금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입양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좀 망설이는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0: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는
1: 네.
0: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1: 아멘.
0: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내 머릿속에서 너무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1: 네.
0: 그냥 순종해서 하면, 그러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 이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 사춘기도 있고, 또 자기의 출생의 비밀도 있고, 그래서 어려울 때가 와요. 그냥
1: 네.
0: 그러려니 하고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이것도 또다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어렵다 그래서 평생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또 때가 되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회복이 되고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다 부모 마음대로 다잘 크는 건 아니에요.
1: 아,
0: 사춘기가 있고.
1: 자녀가 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0: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전도서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거든요.
1: 네.
0: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1: 네.
0: 이것이 잘 들는지 저것이 잘 들는지 둘다잘 들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1: 네.
0: 지금 어려운 아들들이 앞으로 더 효도하는 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고, 저는 다만 아무리 사고를 쳐도 사랑한다고 허그 많이 해주고 사랑을 표현해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애들이 그래도 앵겨요. 그렇게 재미있어요. 네.
1: 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따뜻하고 큰 마음을 목사님께 주셨는지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믿음, 말씀 교육을 어떻게 좀 하셨을까요, 목사님?
0: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 집 가훈이 있어요.
1: 네.
0: 이거는 아주 애들이 평생 머릿속에 담고 인이 박이도록 하려고 달달달달 외우고 반복하는데, 제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예,
1: 황금률이요.
0: 황금률.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평생 그렇게, 제가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또 그런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도록 우리 아들들한테 많이 강조하고, 저는 특별히 뭐 코로나 같은 기간에 집에 많이 있을 때 거의 날마다 아이들하고 말씀 읽고 큐티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꾸준히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데리고 교회 쭉 다니다가 요새는 이제 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다니고 예, 그리고 몇몇 아들들은 좀 저 신앙교육을 좀 더 잘 시키려고 기독대안학교에 보내서
1: 네.
0: 거기서 좀 더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요새는 핸드폰

0: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런 데 들어가면 이제 그런 거 놓고
1: 네.
0: 이제 공부도 하고 신앙 교육도 받고 또 좋은 특강도 많이 듣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인재 만들기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군요, 목사님.
0: 네.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할수 있는 거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1: 네.
0: 아, 내가 할수 없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다 하고, 물론 다 기도하지만, 전 하나님께 내려놓고 제가 부담을 좀덜 가지려고 그래요. 네.
1: 아멘. 오늘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일곱 자녀를 입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고 계시는 꿈꾸는 교회의 이흥훈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마태복음 말씀 얘기해 주셨는데 좋아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신가요, 목사님?
0: 네, 그게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1: 네.
0: 제가 이걸 좋아하게 된 이유가,
1: 네.
0: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그때는 이제 학생 과외가 가능해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가정교사하고 이러면서 공부를 했는데 과외금지법이라는 게 옛날에 생긴 때가 있었어요.
1: 맞아요.
0: 네.
1: 예.
0: 그래서 수입이 딱 끊어져 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그때 제가 암송했던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1: 아멘.
0: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하나님 제가 빚지지 않고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공부를 잘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이렇게 노트에 쓰고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다. 그걸 깨닫고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잡고 가정의 가훈으로 잡고 또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제가 회사에서 또 이제 책임자 역할을 좀 했었는데 이 말씀을 회사에 적용을 했어요.
1: 네.
0: 우리 고객들을 잘 대접하자. 그랬더니 회사가 또 좋은 성과를 내고
1: 네.
0: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이 봉사하는 삶인 것 같아요.
1: 네.
0: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는 삶.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고 평생의 말씀이고 우리 집
1: 네.
0: 가훈이기도 합니다.
1: 그 말씀에 정말 모든 그 세상의 이치와 리더십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0: 맞아요. 말씀에만 따라서 살면
1: 네.
0: 하나님께서 선한 길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래요. 네네.
1: 아멘.
0: 네.
1: 평생 감사 제목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중보기도 해주실 겁니다.
0: 네. 제일 감사한 건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
1: 아멘.
0: 그리고 저와 평생 함께 할수 있는 훌륭한 아내 주시고 자녀들 주신 것도 감사하는데 특별히 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늘할 일을 주세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의 인사권자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데 지금도 제가 또좀 나이가 들었지만 계속해서 할 일을 주시는 거, 저를 써주시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써주시는 거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일곱 아들들이 다 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일하는 사람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요. 이번에 제 아들들이 세 명이 대학을 가게 돼요. 동시에
1: 네.
0: 애들이 좀잘 갔으면 좋겠어요. 잘 가서 좀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싶고. 제가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 요즘에는 이제 선교사 후보생들이 좀더 들어와야 되는데 좀 그런 공급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그런 부분에 선교사 후보생들이 들어오고 또 재정이 잘 채워지고 또 제가 이제 보호종료 아동 자립준비 청년 돕는
1: 네.
0: 그런 일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잘 커서 좀 당당하게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목사님 하시는 그 사역,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고요. 세상에 이렇게 곳곳에서 선한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는
0: 네.
1: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네네.
1: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세 딸과 일곱 아들,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하신 가운데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풍성한 그런 인생,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0: 네네.
1: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네.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사역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포 꿈꾸는 교회 이흥훈 목사님 말씀 함께 나눴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지난주 극동방송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방송사로 걸려온 전화를 마침 경비 근무를 하시던 집사님께서 받게 되셨는데요. 한 성도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며 계속 말을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사연인 즉슨 딸이 북한산에서 낙상사고를 심하게 당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데 기도를 부탁드린다는 그야말로 긴급한 기도 요청이셨대요. 전화를 받으신 경비집사님은 저희 직원들에게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바로 공유해 주셨고요. 본인도 기도하시며 너무 걱정이 되셔서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시라는 문자 메시지도 보내드리셨다고 하십니다.

며칠 후 기도 제목을 요청하셨던 그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따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정말 기적적으로 뼈가 몇 군데 부러지고 또 타박상과 골절도 있었지만 수술도 잘 받고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살아남이 기적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사고 당시 어려운 관문을 뚫고 취업이 됐던 때였는데 이번 치료가 필요하니 사직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회사 측에서 충분히 치료를 받고 근무에 복귀하도록 배려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어머님은 너무 감사하다며 그렇게 받게 된 따님의 첫 월급 중에 106만 9천 원을 헌금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왜 극동방송 서울 지역의 주파수가 FM 106.9MHz잖아요. 그 의미를 담아서 106만 9천 원을 헌금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세상엔 어지럽고 끔찍한 뉴스들이 넘쳐나는데 극동방송에선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접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오직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찬양 들으시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 편지, 오늘도 여러분과 따뜻한 시간 함께할 텐데요.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면서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관련

장로님 투표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찬양 신청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들려주세요 하셨는데요. 네,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셨으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9918님,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문자 보냅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목소리로 은혜 아니면 보내드리고요. 9507님이 신청하신 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피아워십의 목소리로 이어드릴게요.

0: 합니다. 아멘.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업 뽀또야에서 말씀카드 액자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3347님, 이 시간 찬양이 좋아서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선하신 목자 듣길 원합니다. 라고 신청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9391님, 이 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영혼이 물들여지길 소원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아, 소망을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해 주셔서 감동이 됩니다. 꼭 그런 가을이 되시길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찬양 바로 이어드릴게요. 선하신 목자 조수아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윤형주였습니다. 1668님, 올 3월에 갑자기 아버지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를 딱히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천국 가시고 나니 왜 이리 더 그립고 보고 싶을까요?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라고 솔직한 마음을 적어주셨습니다. 그 간절함과 그리움이 전해져서 뭉클한데요. 주님이 힘주시고 평강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곁에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또 품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맺겠습니다. 끝곡으로 서로 사랑하라 총정리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며 인사드릴게요.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가정에서 성경적인 성교육을 함에 있어서 양육자가 언어로 전달하는 내용뿐 아니라 양육자의 삶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죠. 단번에 자녀들의 성경적 성가치관을 망치는 양육자의 잘못된 행동 5단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싸우는 와중에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 자매까지 한데 묶어서 헐뜯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부싸움이 끝난 뒤에는 아이들을 붙잡고 배우자를 몰래 헐뜯으며 부모 자식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부싸움 이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각자 TV를 보는 등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부싸움을 마치고 나서 보란듯이 냉전을 유지하며 빵을 쓰는 행동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양육자가 자녀들의 성경적인 성교육을 스스로 망치는 행동입니다. 성경적 성교육은 양육자의 언어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성도가 드리는 예배는 아름답습니다. 슬금슬금 자란 삶의 잡초를 말끔히 제하고 온 맘 정성 다해 무릎 꿇는 순결의 시간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일을 하는 시간보다도 귀합니다. 이 거룩한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크신 은혜죠. 자고 일어나 시작되는 하루는 그 대부분이 세상살이로 소모되지만요. 그런 일상 속에서 성도는 잠시 멈추고 스스로 구별한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의 시간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크룩스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신약 성경 어디에선가도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주께서 산상에서 전해주신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과연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이를 가까이 하셔서 위로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시죠. 홀리조이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2660님 사연이에요. 85세 강길순 권사님, 친정엄마 생신이라 사위 이을수 장로랑 친정갑니다. 일평생 새벽기도 한 번 안 쉬고 저희 가정 위해 기도하시는데 항상 건강하셔서 지금처럼 기도의 후원자 되시길 바라봅니다. 네, 2660님. 와, 아, 지금 그 친정어머니가, 와, 권사님이신데 85세셔요. 네,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처음 그 신앙생활 시작할 때 청년 시절입니다. 그때 그 교회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어르신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안에서 성실히 드리니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씀

들었던 게 문득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85세신데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새벽기도 한번 빠지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새벽에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죠. 그걸 또 이렇게 깊이 알고 계셔요. 근데 남편분이 또 장로님이시네요. 복받은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는 이 복을 세상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우리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들 있다면 속히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하기를 정말 원하고요. 자녀들 역시 주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는 귀한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처럼 이 기도의 후원자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혹시 국어 선생님이신가요? 보통은 바래봅니다 뭐 이렇게 많이들 쓰잖아요. 근데 바랍니다. 바라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바라봅니다. 이게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또 써주셨네요. 네, 안성진님의 찬양으로 같이 들을게요. 네, 기도하는 그 시간.

네,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죠. 그리고 평안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이렇게 통화하는 그 느낌들 다 체험하셨잖아요. 기도 중에 맛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 네, 항상 깊은 기도 가운데, 특히 가을은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네,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또 갖게 되네요. 6634님 사연 함께 나누죠. 샬롬, 심준구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서울 성동구 내에서 출석 체크와 동시에 심준구 목사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지체 중증장애인 단골찜 팬이라고 해요. 기도와 간곡 주제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가이펜로드 아저씨 노래 선물 신청곡 이름으로 성당 아트 센터 가서 창작기획 뮤지컬 공연하는 스케줄 그날 어찌나 많이 보고 싶은 성남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그 친구들에게 노래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들려주실 거죠? 네, 부탁해요. 6634님. 아유, 여러분, 저 이 사연 안에 막 즐거움이 묻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단골손님한테 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남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에게 들려주면 좋겠대요. 네, 새삼. 맞아요. 합창단 노래하는 친구들이지만, 그 노래하는 친구들이라고 그 노래 안 듣습니까? 네, 듣잖아요. 네, 듣잖아요. 저 역시 방송을 이렇게 진행하지만 또 방송 열심히 듣습니다. 저 극동방송 열심히 들어요. 네, 그런 거잖아요. 네, 세상. 합창단 친구들에게, 근데 이런 사연 처음이에요. 합창단 친구들에게 찬양을 띄워주고 싶다. 와, 그래요. 네, 가이펜으로도 아저씨가 이제 불러주시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열린 마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돌이켜 어린아이 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뭔가 언제부턴가 고상한 척하고 뭔가 지적인 척하며 더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배우기보다는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아니 또 그 자리가 또 성공한 자리라고들 막 그렇게 얘기들 해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 단골손님 6634님의 사연에서 항상 그걸 느껴요. 여러분 지체장애인이에요. 지적장애인 아닙니다. 이런 표현으로 정말 우리를 일깨워주는 것 같아서 저 항상 배우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오늘도 좋은 사연 깊이 감사드려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1069 번호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6634님 신청곡 가이펜로드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가을 햇살에 반짝이는 물결을 보노라면 마음이 절로 맑아지는 느낌이 들지 않던가요? 그렇듯 물은 씻어주죠. 물은 또 화합입니다. 지저분한 것들을 씻어내 맑게 해주고 독한 것들을 희석해서 순하게 만들어 품습니다. 그리고 물은 생명이죠. 우리 몸의 절반 이상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 유지에 물이 얼마나 기묘한가를 알게 하죠. 고요히 흐르는 물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참 고맙구나. 어느 인팅에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허구한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마라.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샬롬.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 전도 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행복한 주일을 보내고 있나요? 주일인데도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오늘 방송 시간을 기억하여 라디오 앞에, 컴퓨터 앞에, 스마트폰 어플을 켜놓고 앉아서 방송으로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축복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우리는 쥐어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으로 도착한 2094번님의 사연을 읽어줄게요. 10살 아들과 차 타고 갈 때 종종 함께 듣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을 틀려고 하면 아들이 엄마, 우리 어린이 방송 들어야지 이렇게 말하네요. 덕분에 저도 아이와 찬양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생겨서 참 감사해요. 와, 2094번님의 10살 아드님은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의 애청자이시군요. 방송 시간을 기억하고 엄마에게 말씀드려서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엄마와 함께 청취해줘서 참 고마워요. 차 안에서 엄마와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함께 들은 말씀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상상하니 참 따뜻하고 행복한 모자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이렇게 방송 시간을 기억하고 부모님과 함께 방송을 통해 찬양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이 있어서 방송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2094번님, 아드님과 함께 방송을 듣고 이렇게 특별한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도 2094번님의 가족처럼 부모님과 함께 찬양하고 들은 말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지요? 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부모님과 두 번째 찬양, 어린이 CCM 찬양에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함께 들으며 알고 있는 친구들은 큰 소리로 찬양해 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었어요.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두려움은 물리치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잘 보냈나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의 모습 정말 멋져요. 우리 열심히 암송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0: 아멘. 친구들, 이번 주에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 성구를 잘 들어보세요.
1: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2: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0: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달리기 경주를 해본 적이 있나요? 달릴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달리나요? 맞아요. 결승선을 보고 달리지요. 그런데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얼마나 달려왔을까? 친구보다 내가 빠를까?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며 뒤를 돌아보면 달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의 삶이 달리기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0: 알려가노라. 아멘. 말씀에 나오는 표때는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라는 뜻이에요. 달리기 선수가 바라보고 달리는 결승선과 같지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의 목표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수님 닮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살아야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의 목표, 표때여야 해요. 우리가 표때를 향하여 우리의 목표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어떤 상일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참 잘했다, 정말 멋지단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며 반갑게 맞아주실 거예요. 친구들, 우리의 목표는 다른 친구보다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누군가와 하는 경쟁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열심히, 부지런히, 멋지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거나 앱 사연창에 악보라고 남겨주세요.
1: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2: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0: 아멘. 친구들,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주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1: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2: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0: 우주요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요 미션 스토리 시간에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듣고 있지요. 지난 시간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선한 영에 대해 말해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3년 동안이나 했던 올리오파의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선

0: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선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야기를 들려주셨지요. 과연 울리오파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선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까요? 우리 함께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1: 울리오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답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당신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올리오파, 바로 그 예수님을 믿겠나요?
0: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올리오파는 이렇게 말했어요.
2: 오, 선한 영이시여, 내게 들어와 살아주세요.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악한 영이 주는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0: 올리오파는 가끔 선한 영에게 말해보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올리오파가 기도를 마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올리오파의 마음에 큰 평안이 생겼어요. 올리오파는 이제 악령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선한 영이신 예수님이 올리오파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선교사님은 올리오파에게 책 한 권을 주며 말씀하셨어요.
1: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올리오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가르쳐 주실 거예요.
2: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0: 올리오파는 기쁜 마음으로 선교사님이 주신 성경책을 받았어요. 올리오파도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려면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올리오파는 선교사님이 주신 성경책을 소중히 다루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미국에서 한파센이라는 선교사님이 올리오파 또래의 아이들과 함께 그 마을에 찾아왔어요. 한파센 선교사님은 올리오파의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주셨어요. 또한 다른 마을에 가서도 성경을 가르칠 거라고 하셨어요. 한파슨 선교사님은 올리오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3: 올리오파,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겠나요?
2: 네, 선교사님.
0: 올리오파는 선교사님께 성경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도와 다른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올리오파는 이웃에 사는 조고라는 사람에게 말했어요.
2: 그 사람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버는 도박을 즐겨하던 사람이었어요.
1: 조고, 당신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예수님께 용서해달라고 부탁해야 해요.
2: 그러자 조고가 대답했어요.
4: 뭐야, 난 내가 지금 하는 걸 좋아해. 그러니 날 내버려둬.
0: 올리오파는 어쩔 수 없이 조고를 떠나왔지만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1: 하나님, 조고도 악한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0: 그날 밤 한밤중이었어요. 조고의 오두막에서 끔찍한 비명이 들렸어요. 친구들, 무슨 일일까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올리오파는 조고의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때 조고는 두려워하며 부르짖었어요.
5: 올리오파, 사탄이 나를 붙잡는 꿈을 꿨어.
0: 올리오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었어요. 바로 다음 주일이었어요.

번도 교회에 나온 적이 없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과연 처음으로 교회를 찾아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올리오파는 계속해서 선교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와 미스한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바바 프레이즈의 오병이어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암송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극동방송 우리는 지어린이 홈페이지 사연 참여란에 글을 남기거나 앱 사연창에 사연을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국력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Shinmyeonggi 31장 8절 말씀 Deuteronomy 31 verse 8 The Lord himself goes before you and will be with you. He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Do not be afraid. Do not be discouraged.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Amen. Happy Lord's Day, everyone.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예배 잘 들으셨죠? Happy Lord's Day.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eannie Yu. 네, 늘 애청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지니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 am very glad that you are back, everyone. 네, 때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새로운 계절과 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들, 또 불확실한 미래는 우리의 마음을 쉽게 염려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1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The Lord himself goes before you.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and will be with you. 너와 함께 하사 he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Do not be afraid, do not be discouraged.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Amen. What a comforting promise. God goes before us. 얼마나 위로

뭐가 되는 약속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우리가 내일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시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마주하기 전에 이미 앞서 가십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누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지는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So today, let us move forward, not with fear, but with faith, trusting that the God who goes before us will also walk beside us. 네, 오늘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곁에서도 함께 걸어가실 것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Amen. So we are never walking into this unknown alone. God is already there. 우리는 이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Today, 오늘 함께 나누고 계신 말씀 신명기 31장 8절 말씀 Deuteronomy chapter 31 verse 8. The Lord himself goes before you and will be with you. He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Do not be afraid. Do not be discouraged.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Amen.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두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 강력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앞서 가신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길을 모두 보여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다음 한 걸음을 위해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낯선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요.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요. 결코 여러분과 저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So we can take the next step with courage, not because we know what is ahead, but because we know who is already there. 네, 우리는 용기를 내어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기 때문이 아니라

Amen.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 Deuteronomy chapter 31 verse 8.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이죠.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The Lord himself goes before you and will be with you. He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Do not be afraid. Do not be discouraged. Amen. Deuteronomy 31:8.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자고요. 우리 앞에 어떤 새로운 계절이 기다리고 있던지 우리는 결코 혼자 그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는 그 사실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도요. God is already preparing the way. Amen. May we walk into tomorrow with peace in our hearts, faith in our steps, and hope for what lies ahead. 네, 우리 마음에 평안을 그리고 또 우리의 걸음에는 믿음을요. 그리고 앞날에는 주님 주시는 소망을 품고 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소망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spending time with me today, everyone. And let us not forget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도 잊지 말자고요. And He is a good God and He loves you so much.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And I love you too, everyone. And have a blessed week. And I'll be back next time. Jeannie Yu였습니다. Bye, everyone.

안녕하세요. 천연향기 윤선영입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종종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선 사람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아니한다 라고 경고하면서 분노의 순간에 내뱉은 말이 후회할 말을 낳고 관계를 해치며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지 않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화가 날 때일수록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데요.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분의 사랑과 용

용서를 따라 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분노와 후회 없는 말로 사랑을 전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안에서 잘 다루고 계신가요?

0: 참된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들으신 기도는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순종의 기도였는데요. 이처럼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응답이 시작되는데요. 우리의 기도는 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1: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먼저 들으신 곡은요, 주찬양 선교단의 겟세마네의 기도, 이어서 구현모 씨의 참 아름다워라 함께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약함 속에서 은혜가 완전해짐을 알려주시는데요. 은혜를 받은 자는 더 이상 죄에 머무르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할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단순한 용서 이상의 것이며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우리 삶의 현장마다 은혜의 능력을 붙잡아 절망과 제약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는요,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하은의 Amazing Grace, 이어서 윤형주 장로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시대는 각자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풍조가 만연하지만 성경은 사람의 길이 자기 보기에는 바르나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쉽게 흔들리고 왜곡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인데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상황이나 여론이 아닌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세워갈 때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될 텐데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린 분별력입니다. 이렇듯 새로운 한 주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함을 마음에 새겨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찬양의 향기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한이의 십자가 그 사랑이 띄워드리며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찬양의 향기는 프로듀서 조시연, 진행의 윤선영이었고요. 모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

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요즘은 휴대전화만 열어도 수많은 설교와 신앙의 가르침을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깊이 연구한 이들의 설명은 우리의 믿음을 깨우고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누군가 정성껏 차려준 맛있는 밥을 먹는데 익숙해진 나머지 내가 직접 말씀을 펼치고 주님과 마주하는 시간, 이걸 놓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조금은 서툴고 소박하더라도 매일 말씀 한 구절을 천천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내 손으로 믿음의 밥을 지어보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쌓일 때 우리의 신앙도 누군가의 말에만 기대지 않고 좀 더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과 직접 마주하는 기쁨 누리시길 바라면서 이하나의 쉼표 하나 문을 엽니다.
1: 1, 2, 3, 4.

네, 오늘 첫 곡으로 오벳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누군가 대신 차려준 말씀의 식탁, 물론 이것도 귀하지만 우리에게는 각자 성경을 펼치고 주님과 직접 만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한 구절이 당장 뭐 모두 이해되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매일같이 말씀을 천천히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께 묻는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 믿음은 조금씩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지선의 성도의 삶이라는 곡 준비했고요. 찬양하는 사람들의 말씀하시면 김도현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까지 세곡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오승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피아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박신화 콰이어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얻어낸 사랑도 아니고요. 또 자격을 갖추어서 받은 구원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세상이 정한 어떤 기준 안에서는 내가 부족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날이 분명 있죠. 하지만 그런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말씀을 사실로 믿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직접 맛보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그리고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찬양 이어듣겠습니다. 토브 워십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클래식 콰이어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그리고 러브 앨범 중에 있는 주님은 산 같아서, 이렇게 세곡 함께 듣고 오시죠.

리아나의 쉼표 하나 오늘 주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경은 요셉과 모세 그리고 삼손 같은 여러 흥미진진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부터 에스더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큰 비밀을 안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이 밝혀지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죠.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에스더가 위험에 직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여러분은 섭리의 뜻을 아시나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보면 주님은 본인을 드러내지는 않으시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딸을 늘 지켜보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만난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죠. 이제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를 통치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는 BC 486년부터 465년까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의 넓은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은 127개 도의 귀족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왕이 신뢰한 조언자 무무간 역시 아내 디아나와 함께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1: 이번 잔치가 마지막이라면 좋겠군, 디아나. 6개월 동안 이 귀족들을 접대하느라 진이 다 빠졌어. 사실 맞이 잔치지. 이건 페르시아의 화려함과 위엄을 과시하는 거지 않나. 어제 보조병 하나가 술에 취해서 넘어지는 바람에 내가 직접 주문한 금잔에 금이 갔네.
2: 지금 모두가 지쳐있어요, 무무간. 오늘 밤에는 포도주를 좀 자제하세요. 손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1: 이제 가봐야겠어. 내가 아니라 폐하가 술을 좀 자제해야 하는데 술만 취하면 우리한테 이상한 요구를 해대니. 제가 왕궁으로 들어가자 넷이 비스타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비스타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무슨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비스타?
3: 폐하께서 술에 취하셔서.
1: 그래. 술에 취하셔서 뭘 어떻게 하셨다는 건가?
3: 술에 취하셔서 모인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보여주시겠다면서 제게 와스디 왕비에게 면류관을 씌워 데려오라고 명하셨습니다.

0: 좋습니다.
1: 그런데
0: 저와 다른 내시들이 왕비께 가서 말씀드렸더니 얼굴을 붉히시며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께서 화가 잔뜩 나셨습니다.
1: 걱정 말게, 비스타. 내가 가서 해결하지. 자네는 다른 내시들에게 가서 왕의 눈에 띄지 말라고 주의나 주게.
0: 와스디 왕비께서 저희에게 포도가 잔뜩 담긴 그릇을 던지셨어요. 왕비를 정말 존경했습니다.
1: 어서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나 해. 아수에르 왕은 화를 주체치 못하고 상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손님들은 불쾌한 표정이 역력했고 서로 지금 이게 뭐야? 여기서는 왕후가 왕의 말도 안 듣는 거야? 라고 속삭이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왕께 가서 귓속말을 했습니다. 여기 종과 함께 잠시 저쪽으로 가시지요. 제가 다른 좋은 자들을 불러 모아 곧 폐하께 가겠습니다.
2: 지금 내 손님들을 뒤로 하고 어디로 가란 말인가? 이 귀족들 앞에서 와스디가 감히 내 말을 거역했단 말이야!
1: 그것 때문에 긴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정확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왕은 술에 취해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 것이었고 와스디 왕비가 나타나지 않은 건 역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남자들로 가득한 곳에 여자가 함께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는 것을 왕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왕비가 옳고 그름을 떠나 이번 상황은 그냥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왕비가 왕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페르시아의 명성에도 좋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일 이후에 저를 포함해 나라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여섯 사람이 왕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페르시아와 메대법에 정통했고 또한 왕과 좋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3: 내가 자네들을 부른 건 그래, 잔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들 알고 있겠지. 와스디가 한 짓 때문에 난 도무지 화가 나서 못 참겠네. 자네들은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을 잘 알고 있으니 내가 법적으로 와스디에게 어떤 벌을 줄 수 있는지 말해보게. 내가 손님들 앞에서 완전히 조롱거리가 됐단 말이야. 이 나라의 왕이 내가!
1: 제 생각엔 와스디 왕비님에게 두 가지의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왕께 잘못한 것이고 둘째는 왕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귀족과 백성에게 잘못한 것입니다. 이 얘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모든 귀부인들은 왕비를 영웅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남편들이 자기들을 부르면 이 얘기를 들먹이며 반항하려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3: 그런 것까지야 내 알 바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건가?
1: 폐하께서만 허락하신다면 칙령을 내려 와스디 왕비를 다시는 폐하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대 국법으로 정해 변경할 수 없게 하며 또 왕비의 자리를 더 나은 사람에게 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 칙령은 왕께서 통치하시는 방방곡곡에 붙여 남편의 위치가 부인의 위치보다 높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0: 왕과 조언자들은 제 제안을 좋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을 가끔 안 들을 수도 있는 법이죠. 제 아내 디아나도 그런 거요. 하지만 와스디 왕비는 하필이면 127개 도의 귀족들이 모인 앞에서 더욱이 왕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이성을 잃고 내린 어처구니 없는 명을 듣지 않은 것 때문에 왕비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대신들이 와스디를 돕지 않은 것이지요.
1: 안나, 수상궁의 이 수영장은 멋진데도 요즘 이 왕궁은 좀 칙칙해 보이지 않아? 우리가 온 뒤로 정말 많은 것이 바뀐 것 같아.
2: 와스디 왕비가 떠난 후부터지 그게?
1: 그래. 근데 우리가 밤마다 왜 왕께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가도 그냥 밤하늘만 쳐다보시는데 말이야.
2: 맞아. 그래도 이제 화는 잘 안 내시는 게 어디야?
0: 아수에로 왕은 그리스를 점령하러 군대를 이끌고 갔다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왕은 지쳐 돌아와서 그의 종 바드니에게 말했습니다.
3: 와스디를 본 지도 벌써 4년이 지났군. 와스디를 안 보니까 내 마음이 텅 빈 것 같네. 이제 화도 다 가라앉았는데 페르시아와 메대의 국법 때문에 다시 불러오지도 못하겠고 이제 다른 왕비를 찾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네. 꼭 나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왕국을 위해서라도 왕비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놓을 순 없지 않나?
4: 제가 감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말씀대로 다른 왕비를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왕비가 안 계신 몇 년 동안 어두운 기운이 왕궁에 돌아 어떻게 하면 그 어두움을 없앨 수 있을까 저희끼리 의논도 해보았습니다.
3: 그래, 무슨 좋은 수라도 생각해놨나?
4: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찾아 모으고 궁녀 담당인 해계에게 맡겨 그들을 아름답게 가꾸게 한 다음에 왕께서 제일 마음에 드는 여자를 왕비로 삼으시면 어떠신지요?
3: 참으로 좋은 생각일세. 미인 대회라. 그렇게 하도록 하지.
5: 이제 이 이야기에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으로 그의 선조들은 BC 597년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추방당했었죠.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그는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남았던 것은 하나님의 섬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라는 어여쁜 사촌이 있었는데 부모님을 잃어서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키워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에스더를 만나시겠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십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점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건 수산궁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이었고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본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거든요. 왕의 명에 의해 많은 처녀들이 왕궁으로 몰렸습니다. 모르드게가 아무것도 모른 채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병사가 나타났습니다.
6: 예. 우와, 우와. 예. 예쁜 처녀들 모두 데려오란 왕의 명령이다. 널 데리고 왕궁으로 가야 하니 빨리 이리로 오거라.
7: 저요? 아,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6: 왕께서 널 좋았을 것

0: 같으니 걱정 말거라. 자, 어서 가자. 여기 정말 아름다운 처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1: 수고했네. 이제 내가 데리고 들어가지. 이쪽으로 오게나. 이제 앞으로 12달 동안 우리가 널 더 예쁘게 만들어줄 거야.
2: 12달 동안이나요?
1: 예뻐지려면 그 정도의 시간은 투자해야지 않겠나? 처음 6개월은 모리악 기름으로 몸을 가꾸고 그 다음 6개월은 향유와 여러 화장품으로 몸을 가꾸게 될 거야. 또 왕께서 좋아하시는 옷차림과 걸음걸이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걸세. 왕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내가 힘껏 도와주지. 그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알려줘야겠군. 1년 후 너는 왕이 부르실 때 왕 앞에 서게 될 거야. 왕이 부르신다면 저녁에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오겠지. 왕께서 너를 흡족해 하시면 너를 다시 부르시겠지만 반대의 경우 사스가스 내실을 따라가서 궁녀 생활을 하게 될 거야. 그건 곧 넌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아이를 가져서도 안 된다는 뜻이다. 이해가 되는가?
2: 네. 너무 혹독한 조건이네요.
1: 인생이 가끔은 혹독하기도 하지. 그래도 지금 네 위치에 있고 싶어하는 처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는가? 어쨌든 걱정할 필요는 없네. 내가 널 힘껏 도와 꼭 왕의 마음에 들게 할 테니까. 먼저 너한테 7명의 종을 붙여줘야겠군. 이제 시작해볼까? 파란색. 그렇지. 너한텐 파란색이 어울리겠군.
3: 모르드개는 에스더가 왕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에스더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매일 후궁 근처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왕궁의 모든 사람은 에스더의 착한 성품에 반해 에스더를 좋아했습니다. 1년이 지나 드디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헤게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을 하고 다른 부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부르심을 기다리며 헤게에게 배운 것을 되새겼습니다.
4: 들어와 내 옆에 앉아보아라. 쑥스러워할 필요 없다. 그래, 넌 이름이 무엇이냐?
2: 제 이름은 페르시아어로 별이라는 뜻의 에스더입니다.

0: 왕께서 계속 에스더만 보자고 하시는 거 알아?
1: 내가 보기에도 와스티처럼 예쁘더라고. 왕께서 에스더가 얼마나 좋으셨음 벌써 왕비로 삼으셨겠어? 에스더를 위해 잔치도 베푸신다는데?
0: 내가 듣기론 전 국민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셨대. 지금 바디니는 왕이 내린 선물을 이것저것 나눠주고 다닐걸.

우리는 페르시아에 남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모르드개처럼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염려 가운데 안절부절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개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말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곤경에 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에스더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부족한 배경이나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아였던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본인이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제게 사랑과 자비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지으시고 특별히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에스더 이야기 첫 번째 시간 아름다운 왕비의 발견.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 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0: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2: 전남동부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죽게 해드리는 나의 시 김성현입니다. 계절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듯이 우리의 삶도 눈에 띄지 않는 사이 조금씩 변화해 가는 것 같아요. 당장 달라진 것이 없어 보여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천천히 이루어가고 계시겠죠? 조급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오늘 하루도 차분히 걸어가 보면 어떨까요? 이어서 원웨이 싱어즈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홀리원의 꽃으로 함께 하실게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누군가와 따뜻한 말을 나누는 것, 무사히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익숙해서 지나쳤던 순간들을 하나씩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을 선물해 주셨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당연한 것 하나를 감사한 것으로 바꾸어 바라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하실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주나목님 쉐키나 찬양단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로 함께 하실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 마음에 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한 걱정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조용히 맡겨보면 어떨까요? 내일의 일은 내일의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참 수고하셨어요.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주께 드리는 나의 시에 김성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을 맞으며 유난한 무더위와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를 지나온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1학기를 지나며 얼마나 자랐는지 살펴보셨습니까? 혹시 결과만 바라보느라 자녀의 애쓰는 마음과 자라나는 모습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좋은 점수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친구를 헤아리는 따뜻함, 넘어진 뒤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오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너는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그 한마디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붙드는 믿음과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그들의 목이 찢기면서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키케로. 그는 차라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들의 행렬을 보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의 철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분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그들의 죽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들의 삶과 죽음으로 증거하고 있는 저들의 하나님을 무엇으로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죽음도 불사하는 믿음이었는데요. 박해를 당하고 잡혀서 죽을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견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의 기독교가 있을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향기로운 찬송 첫 찬양으로 나주의 믿음 갖고 향기로운 나무의 찬송 들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네, 우리는 주님을 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나의 힘이시며 구원이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예스 CCM 앨범에 수록된 찬양 들으시고요. 예스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세계의 강을 건너라. 크리스천이 되려면 필연적으로 세계의 강을 건너야 한다. 맨 처음 만나는 것은 해방의 강이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누리는 것이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이다. 두 번째는 기쁨의 강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행복감에 젖어들며 가끔 실없이 웃다가 주위로부터 핀잔을 듣기도 한다. 한때는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들이 하찮아 보일 때도 있다. 세 번째로 만나는 것이 고난의 강이다. 사람들은 보통 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한다. 비행기를 타보면 지상에서 비가 내리고 안개가 자욱해도 구름층 위로 올라가면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시련을 거쳐야 한다. 우리는 때로 좌절과 고난의 원인을 외부로부터 찾으려 한다. 하지만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그 문제가 있음을 발견한다. 이러한 문제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첫째 관문이 바로 근심과 염려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근심과 염려가 마음속에 있는 한 더 높은 단계로서의 신앙의 발전이 어렵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나의 믿음 약할 때 김상은님의 음성으로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할게요. Back to the Bible Quartet의 God will take care of you. 찬송가 메들리 윤주연님의 오보의 연주 찬송 들으시고요. 연이어 필그림 미션 코어의 찬송 이어집니다. 이 세상 고난이 끝나고

네, 신앙에는 단계가 있는데요. 그 단계를 넘어서면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한 단계 올라서고 넘어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고난과 고통이 넘기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뒤에 또 다른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펼쳐져 있을 것을 기대하세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쁨과 감사의 찬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끝으로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찬송 전할게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4: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5: 안녕하세요. 기쁨의 찬송 최성원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아멘. 미국의 전문 심리치료사이자 온라인 대중강연 테크에서 천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인기 강사인 가이윈치 박사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이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특히 성인인 경우 이미 확립된 신념을 넘어서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난 모자란 사람이라고 이미 신념이 정립된 사람은 주변에서 아무리 괜찮다고 칭찬을 해줘도 받아들이지 못한답니다. 다음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윈치 박사가 조언한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칭찬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툭툭 던지듯이 가볍게 자주 칭찬하기. 두 번째는 상대방의 존재만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어필하기. 세 번째,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는 솔직하게 표현하기. 우리의 근원 되시는 주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우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의 그 복음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찬송 찬양의 문을 열겠습니다. 인천시립합창단이 부릅니다. 날 사랑하심.

그림책 아저씨의 아빠의 편지 중에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너희를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단다. 이건 다른 이에게 객관적으로 표현하거나 설득할 수 없는 일이지. 어떤 작품이든 지은 자의 손길이 듬뿍 묻어있는 건 당연한 일이야. 이 사연은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며 하나님께 기도했어. 정말 멋진 표현이란 생각이 들지 않니? 아빠는 처음에 이 말이 우리가 주의 작품이니까 최고야 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읽어보니 토기보다는 토기장이 쪽의 권한에 더 큰 초점을 둔 말이더구나. 바울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며 주님의 뜻이 더욱 중요한 부분을 표현했지. 우리가 하나님께 날 이렇게 만든 이유가 대체 뭡니까? 라고 따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너희는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이야. 토기장이의 영광을 담아 전하는 그릇이지.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언제 어느 때든 그분이 바로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깨끗하게 해두는 것뿐이란다. 이 세상은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질그릇 등등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사용되는 건 언제나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야. 너희가 담아낼 그분의 영광이 어떤 빛깔일지 정말 궁금하오나 언제나 그 찬란함에 합당하도록 깨끗하게 정결한 그릇이 되길 기도한다. 반짝이는 그릇들의 아빠가 찬송이어 가겠습니다.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의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세상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란노 경배와 찬양에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들으시면서 기쁨의 찬송 최성원 물러갑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쉴만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매주 시간은 서울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147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상한 심령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군대 가서 다쳐본 경험도 있으실 거고요. 우리가 뭐 적게는 초등학교 때 뭐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그때 뭐 연필 깎다가 연필 깎는 칼에 베어본 거, 뭐 주사바늘에 찔려본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쳐본 그런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치고 뭐 꿰매고 뭐 수술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면 낫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147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는 그런 외적인 상처가 아니라 내적인 상처가 적지 않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고칠 거냐 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님처럼 생각하는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깥으로 나는 상처는 찢어지고 꼬매고 피나고 그러면 이렇게 치료하면 어느 정도 가면 낫지만은 이 내면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낫지 않더라. 겉으로만 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상처난 것도 피가 나더라. 그러니까 내면의 상처라고 하는 게 쉽지 않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경험 아닌 경험을 한 것이 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아픔들이 있더라라는 걸 알게 됩니다. 꽃가마 속의 눈물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아, 저 집은 괜찮을 거야. 저분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나름대로 아픔들이 있고 그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예전에 아버지 학교니 어머니 학교니 이런 것들을 주최하고 진행하면서 보면은 자기 간증들을 하잖아요.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었어요. 이런 상처가 있었어요. 꽤 많은 분들이 아버지에 대한 꽤 많은 분들이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참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간직되어져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외적인 상처야. 근데 내적인 상처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안성기 씨가 주연한 하얀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하얀 전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저 전쟁은 이 반전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 전쟁을 그 나름대로 이렇게 어렵고 그래서 이 반대하는 그런 쪽의 전쟁인데 안성기 씨가 월남전에 갔다가 돌아와서 사회에 잘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엄청나게 어려워합니다. 제 80년 그러니까 20대 때 봤던 영화 중에 이 월남전을 주제로 해가지고 반전, 그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영화로 만들어진 거 혹시 기억될지 모르겠어요. 디 헌터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월남전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친구가 사슴 사냥을 나갔다가 사슴을 쏘려고 하다가 못 쏩니다. 사슴 눈과 마주치면서 그 사슴의 초롱초롱한 눈을 본 이 사람이 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인즉슨 월남전에 가서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어떻게 적군이라 해도 그렇게 쏠 수가 있겠느냐, 그런 것을 아마 감독은 연출하려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적인 상처라고 하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게 많은데 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것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예를 들어본다면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15장 26절인데요 이리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라고요? 저 치료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라파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저 치료는 우리의 뭐 겉으로 난 상처를 치료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영혼의 상처를 치료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어찌하신다고요? 상심한 자 여러분 아니신가요? 저기에 보면 상처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다음에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치시는 게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뒷부분만 읽어보면 예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고 합니다. 저기서 병은 말 그대로 병이에요. 약한 것은 뭘까요? 우리의 내면 세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근자에 이런저런 일들을 당하면서 왜 내 안에 상처가 없겠어요?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흔히 좀 표현이 조금 그런데 배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돕는데요, 그렇게 함께 하겠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 말 맞다나 배신을 뭐 이렇게 고룩한 분들만 계셔.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이게 와 그럴 때 있잖아요. 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목회자인데 이게 뭐지. 적지 않게 제 안에 상처 아닌 상처가 있는 거예요. 다 물리치고 다 뒤로 이런 날지라도 그런 말이 또 들리네, 또 들리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치료하는, 우리 주님은 고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약한 것들을 도말하시는 분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원칙이 있더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요 원칙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혹여 여러분 안에도 그런 상처가 아직도 잔상으로 남아 있으신가요? 치료하셔야 돼요.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아파하실 건데요? 언제까지 놓지 못할 건데요? 그거 결자 해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안 되더라고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슨 병자를 고치시거나 어떤 약한 사람들 이렇게 만나실 때 항상 물으세요. 예를 들어 38년 된 이 장애인이 말해요, 아 당연히 거기가 있으면 낫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낫기를 원하느뇨? 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하나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주 앞에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내놓는 것, 여러분들의 감정을 그대로 내놓는 것, 누구에게요? 주님께요, 주님께. 그렇게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는데 아주 이와 같은 것을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을 성경에서 찾으라고 한다면 다윗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것을 그의 성경에, 그의 시에 많이 담아놓았는데 그 중에 시편 39편 2절로 4절을 보면, 먼저 2절을 보면 봐봐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어찌했다고요?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끙끙대고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저 끙끙대고 있어 더 심해졌는데 어느 정도로 심해졌는가 3절로 가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웠어요. 뜨거웠는데 어느 정도로 뜨거우냐면 불이 붙으니 그랬어요. 저 불이 붙으니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늘려서 정서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화산이 터질라 한다 치면요, 그 밑에 뭐가 지금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용암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 용암 저기에서 불이 붙으니라고 하는 정서적 의미는 마치 뻥 터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용암과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먼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내놓아야 합니다. 4절로 가보세요. 뭐라고 되어지냐면 여호와여,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주세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언제까지 아파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힘들어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놓으셔야 됩니다. 주님 저 지금 속상하거든요. 아니 우리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말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 아파요 주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기독교 변증학자로 그리고 뭐 우리 뭐 목사들 입장에서도 참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 아주 부족한 그런 내용들을 채울 수 있었어요. 바로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는 나름대로 귀한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을 너무도 변증을 잘한 근자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도 봤더니 아내를 먼저 잃습니다. 아내가 골수암에 걸려가지고, 그러니요, 참 그런 것 같아요. 부부로 살아가면서 말해요, 먼저 한쪽이, 그것도 그냥 일반적 수명을 다하다가 부름을 받는 게 아니라 아프다가 고통받다가 이렇게 한쪽이, C.S. 루이스 입장에서는 너무도 힘들어합니다. 루이스는 아내의 죽음 직후 신앙인으로서, 목사고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나름대로 견뎌야 된다, 내가 이거 견뎌야 된다 이러면서 이 속에다가 그런 것들을 꼭 챙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그것이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마치 다윗의 고백처럼 이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그 용암이 그 속에서 꿈틀꿈틀 되듯이,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책을 한 권 쓰는데 그 책 이름이 헤아려 본 슬픔입니다. 나의 슬픔이, 나의 이 아픔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다윗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해결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조언하지요. 거기에서 도망쳐, 그냥 무시해버려, 덮어버려, 너 뭐 그러냐, 쏴버려, 그 사람에게 화를 풀어. 죄송하지만 이게 되드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런 입장이에요, 저 이렇게 아파요, 저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런 은혜가 중요합니다.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세요. 좋은 동역자를,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승리하기를 소망하실 터인데요, 그러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저에게 좋은 신앙의 동역자를 주세요. 함께 깊이 있는 속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대방을, 그런 사람을 저에게 주세요. 이제까지 지내면서 저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가 어디 가서 누구랑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말해야 될 사람, 진짜 이런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부부관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좋은 목장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나 지금 이런 입장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절대 그 비밀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비밀을 지켜주지 않으면 또 상처받아요. 우리 목동제일교회는 그만큼 성숙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이 무척 힘들어할 때 그 친구 빌닷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욥기 18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저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바보 같은, 거기에서 울분을 터뜨리며 라고 하는 저 말이 있잖아요, 조금 더 의역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뭐가 이렇게 뭐 속에 있는 게 막 그러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정서입니다. 그냥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뒤로 말하냐면,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이 표현 있잖아, 너 때문에 저를, 저 표현을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야야야, 네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다고, 네 속에서 뭐 그런다고 뭐가 해결되겠느냐. 빌다시 욥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가가야 될 사람은, 다가가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정말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어요. 대개 보면요, 내가 묶었어요. 내가 묶었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그 입장에서 내가

풀어야맺습니다. 여러분들이 묶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풀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냐고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에 군대에서 윤일병 사건이라고 하는 사고가 터졌습니다. 윤일병이라고 하는 사람, 다 뭐 우리 자식들 다, 우리도 군대 갔다 왔지만 자식들도 다 그리 군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를 바라세요? 아이고 그래, 건강하게 있다가 돌아와라, 제대해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윤일병이 군대에 가가지고 참 못된 선임을 만나서 그 친구에게 구타를 당해가지고, 얼마나 구타를 당했으면 사람이 죽을까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죽었어요. 그러니 그 어머니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생떼 같은 아들을,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 어머니 이름 뭐 인터넷에 나오는 거니까 밝혀보면 안미자 씨인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예요. 근데 이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아들이 그렇게 되니까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하면은 핏물 피눈물 나는 분노를 자기 속에서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랜 기간 동안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는데, 이제 법원에서 나름대로 이 재판이 계속되는데, 어느 날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 법원을 갔는데, 저 한쪽에서 펑펑 우는 한 그 자기 또래 그 여인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자기 아들을 구타해서 그렇게 죽인 그 선임의 어머니였어요. 나름대로 이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화날 수도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그 어머니를 본 순간 자기의 마음속에서는 바로 내 아들을 때려 죽인 가해자의, 뭐 이러면서 막 생각이 났는데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저 어머니도 나와 똑같은 마음이겠구나, 그 아들이 때려서 그렇게 했지만은 저 엄마의 마음도 내 마음이겠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그 어머니에게 다가가가지고 원수의 어머니지만은 품에 꼭 안아주셨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지막하게 그 어머니에게 말을 했냐면, 당신 잘못 아니잖아요, 당신도 자식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거 나랑 똑같은 입장입니다. 내가 당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만약 이거 안 했다면, 이거 결제하지 않았다면 아마 속에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한 그 용서 못했을 거예요.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미워한다고 아들이 살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분을 안아주었을 때 내 마음에 사슬이 풀리고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이 윤일병 사건에 어찌 보면 당사자였던 어머니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 저도 이렇게 보면요, 왜 속상해하는가 가만히 보면 내가 그 속상한 걸 끌어맸어요. 내가 아파하는 것을 내가 그냥 그렇게 해버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되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걸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말씀하지? 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원수를 어찌하라고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있잖아요, 경험해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내가 그를 놓아버리면 그것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으로 해버리자고요. 놓아버리면 나도 살 수 있고 상대방도 살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가 살려면 그렇게 결자 해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하셨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결자 해제의 가장 중요한 본을 보이셨어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기도하셨다고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만약 저런, 이러면서 묶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묶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우리 가운데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에서 교훈하고 있냐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아뢰이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한번 놓아버리시는 거예요. 이거 말이에요. 아이 저런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내 안에서 끙끙대고 있으면 이거 못 살아요 여러분. 시편 56편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여러분 요 내용은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인데요, 저 다윗이거든요. 나라고 하는 저 주인공은 다윗이, 여러분 자기 장인이잖아요 사울이. 그런데 죽이겠다고 막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이곳저곳으로 도망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의 유리함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방황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 곳으로 도망 다니고. 근데 이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걸 계수해 주세요, 계산해 주세요,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게 이제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에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십시오. 흐른 눈물을 이 병에다가 이렇게 대고. 근데 병이라는 표현보다도 그릇이라는 말이 그 당시로는 맞겠죠.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헤아려 주. 그런데요,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그게 사실이야? 그게 돼? 야 너 이상하다? 이럴 거라고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우리는 이게 이해가 된다고요. 놓는다고 하는 게,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바울의 표현처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저 의미가 뭔지가 이해가 된단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신다면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성숙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저 이런 것도 우리 스태프들과 그런 식의 이야기 했거든요. 지난 목요일도 이제 마지막 이제 해단식이라고 그럴까, 이걸 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제 지난 시간 이야기하지 맙시다. 지난 시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어떻게 만날 건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뭐 그때 그랬어, 뭐 그때 그랬어,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고. 이런 이야기, 이제 우리는 앞으로만 이야기하자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항상 어떤 고난의 터널, 뭐 역경에 뭐 그런 어떤 요초를 지나잖아요. 그러면 기대감이 있어요. 어떤 기대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결론을 다섯 번째다가 담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주 앞에서 잘 견디고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러나 그거 여러분 믿을 거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우리 똑바로 따라가지 하지 말자고요. 세상 사람들은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들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 하지 말고. 다시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같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멘. 그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시면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못하신다면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복주실 뿐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복주시는 것을 믿는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딱 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

0: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남은 사역 동안, 나의 남은 시간 동안 나에게 주어진 이 가운데 나는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주의 은혜를 선포하며 증거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 나갈 때 주의 은혜가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4장 25, 6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 절 26절, 내 발에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치료제가 아니라 진통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진통제가 아니라 치료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딱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해. 자, 결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생각, 그런 정리, 그와 같은 행동들을 하게 하시는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모든 것은 다 성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셔서 그렇게 성숙하셨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뭔 말이에요 여러분? 저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다면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무엇하라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어찌하라고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들을 잘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애쓰시라,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숙한 사람은 누군가를 돕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 누군가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성숙한 공동체는 자꾸 살리는 공동체예요. 살리는 공동체. 교회도 보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참 못된 교회들 보면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서 뭐 할 거예요? 아무 맛도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 쉴만한 물가로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02-2645번에 1147 목동제일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쉴만한 물가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쉬운 클래식 김아은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3: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네. 이제는 완연한 가을에 뵙게 됐어요. 네. 교수님.
3: 너무 좋습니다.
2: 네. 예, 아침 그리고 저녁으로는 좀 선선하고요.
3: 네네.
2: 네. 뭔가 하늘도 많이 높아지고
3: 네. 네,
2: 그런 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3: 네.
2: 한 주 좀 어떻게 보내고 오셨는지요?
3: 정말 산들바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싶은 그런
2: 맞아요.
3: 주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 네.
3: 오늘 제가 잡은 주제도 요즘 제가 구름에 푹 빠져 있습니다. 건물 틈으로 보이는 구름,
2: 네.
3: 운전하면서 이 백미러로 보이는 구름,
2: 예쁘죠.
3: 그리고 노을이 질 때 나무 틈 사이에 걸려있는 구름까지 통통한 구름에서부터 무언가 내가 만들고 싶은 형상의 그런 모양들의 구름을 일일이 하나씩 짚어보면서 지금 이게 계절이 아니면
2: 네.
3: 누리지 못할 구름과의 만남을 네. 만끽하고 있습니다.
2: 네. 그래서 오늘

0: 주제가 내가 보는 건 하늘인가요, 구름인가요라고 해주셨는데,
1: 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0: 숲을
1: 봐라.
0: 봐라.
1: 이런 식의 의미로 쓸때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의미를 담으려고 한건 아니고요. 구름이 유독 예뻐 보이는 것은 배경에 하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면서 만약에 저 하늘색이 없는데 하얀 구름들이 동동 떠 있어. 아, 감동이 없어요. 반드시
0: 그러네요.
1: 하늘이 있어야 하고요. 그쯤에 그 하얀 뭉게 구름들이 떠다니는 그 속도를 볼 때, 그리고 머물러 있는 그 자태를 볼 때, 그 아름다운 조화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할수 없는 지점에서 여러분께,
0: 아멘.
1: 여러분은 하늘을 보고 계실까요? 구름을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둘 다를 조화롭게 나누고 계실까요?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 찬송곡으로도 참 아름다워라.
0: 아멘. 우와.
1: 준비했습니다.
0: 이 찬송가가 이렇게 기대가 되는 것도 처음인데요.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오늘 쉬운 클래식 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함께 하시죠.

0: 소프라노 한경미의 음성으로 참 아름다워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쉬운 클래식, 이제 클래식 곡을 함께 이어갈 텐데 네. 어떤 곡으로 함께 할까요?
1: 가을에는 듣고 싶은 작곡가들이 어쩌면 마음에 조금씩 정해져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께 슈만을 함께 나눠드렸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라흐마니노프라는 작곡가 만나보려고 합니다. 피아노 콘체르토 3번의 1악장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강의에서 한 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었는데 도대체 제목 이렇게 꼭 어려워야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름이 보통 세 글자, 네 글자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외국 분들 이름 굉장히 긴 게 많잖아요. 네. 그냥 다르다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플레임으로 들려드리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콘체르토 3번의 D마이너 1악장 빠르기 말까지 들어가면 뭔가 싶으실 텐데 여러분 그냥 호라고 생각하시고 부제라고 생각하시고 네. 핵심이 되어지는 콘체르토 3번 이것만 생각을 하셔도 네. 충분히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제목에서 보자마자 겁을 먹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성진 씨의 연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각자의 취향이 있겠지만 저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의 연주를 선호하는데 조성진 씨는 아직 굉장히 나이가 많은 부류에 들어가지 못하는 젊으시죠? 젊은 세대죠. 네. 그런데 깊이가 참 남다르다라는 생각은 볼 때마다 늘 드는 것 같습니다. 이 곡을 연주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움직임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손끝에 집중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연주자는 본인의 내면의 것을 끌어내어서 손끝에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움직임보다는 그 음색에 집중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게 해주는 연주자입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이 곡을 저는 여러분께 하늘 더하기 구름이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중에 구름은 피아니스트, 솔리스트이고요. 하늘은 오케스트라입니다. 지휘자와 함께 배경을 쫙 깔아주면 그 구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유려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는지 확인해 보시는 시간 되실 겁니다.
0: 네,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네, 가을 되면 생각나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함께 네. 듣고 오셨습니다. 와, 연주가 정말 아름답네요.
1: 그렇죠. 작곡가가 러시아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서 그런 걸까요? 저는 항상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접할 때면 광활한 대지, 눈 내리는 숲, 이렇게 단어가 떠오르곤 합니다. 그냥 굉장히 넓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내 마음이 무언가 좁아져 있을 때이 음악을 틀어주면 내 마음이 자동으로 풀려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곡이라고 저는 느낌을 전해드려 보고요. 오케스트라가 선율을 연주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가면 우리 피아니스트가 내가 반주자예요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받쳐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통 그럴 때는 우리가 주가 되어지는 것에 귀를 쏟기 마련인데 저는 이 연주에서는 양쪽이 참 대등하게 잘 들린다. 내가 보조를 맞추고 있는 그 발걸음조차도 내가 주요 선율이 아니니까 나 여기 그냥 조금 흘러갈게요가 아니라 정말 나도 곳곳에 빈틈없이 꽉꽉 채울게요라는 그런 느낌의 곡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렸고요. 세 번째 들려드릴 곡도 같은 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협주곡은 1악장, 2악장, 3악장으로 나뉘어져 있고 저는 지금 1악장의 초입을 들려드렸고 1악장에 포함되어 있는 카덴자라는 부분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카덴자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개인의 기량을 마음껏 표현하는 곳이에요. 요즘에는 악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올린으로 치면 요하임의 카덴자를 쓰세요라는 게 정해져 있기도 하고요. 그 카덴자가 너무 어려울 경우에는 조금 현대적으로 다르게 쓰신 분의 것을 쓰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카덴자가 정의하는 것은 그 옛날에는 무대 위에 올라가서 본인이 그 조성에 맞게 즉흥적으로 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거기에서 카덴자라는 부분을 연주할 때는 뒤에 반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서 하는 거예요. 내 기량을 마음껏. 그런데서 우리가 예를 들어 작은 별처럼 연주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도도솔솔 랄라솔만 들려드리고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 할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됩니다.
0: 그렇군요.
1: 정말 화음도 뛰어다녀야 되고요. 리듬도 정말 어렵게 꼬아줘야 되고요. 약간 그런 느낌의 곳인데 요즘에는 정해져 있는 것들을 연주를 해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 반주가 빠져버리죠.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완벽한 구름을 보여드린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부분은 통통한 구름을 보여드리고요. 어떤 부분은 조금 날카로운, 정말 제트기가 지나간 듯한 꼬리 같은 구름을 보여드립니다. 마음껏 그림을 그리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여러분께 3분가량 들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무대 위에서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없이 다른 연주자들 없이 혼자서 건반을 3분의 시간을 감당한다는 것은 제 경우에는 심장이 거의 이제
0: 그럴 것
1: 내려앉는
0: 같아요.
1: 시간대가 그 시간대거든요.
0: 네네네.
1: 그런데 여러분, 피아노는 사성을 다 채워줄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어렵겠죠. 그래서 더 마구마구 다 채우러 다녀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냥 오늘은 이 구름 조금 해가 질 때예요. 해가 뜰 때예요를 우리 조성진 씨께서 마음껏 보여주시는

0: 네, 함께 또이 같은 곡이지만 카덴자 부분을 또 함께 듣고 오셨는데,
1: 네.
0: 와, 정말 화려하기도 하고 섬세하기도 하고요.
1: 너무 좋은 부분이고요. 라흐마니노프는 본인이 기량이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런데
0: 네.
1: 본인의 손가락은 정말 길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쩌면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부분들로
0: 네.
1: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느 연주가 끝나고 나서는 내가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글귀가 남아있는 걸 보면 본인도
0: 네.
1: 쉽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0: 그러셨나
1: 그런데
0: 보네요.
1: 요즘 피아니스트들은 정말 기량이 너무 뛰어나셔가지고요. 너무
0: 네.
1: 잘들 흡수를 하시고 그중에서도 저는 정말 끝을 알고 치밀한 계산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카덴차가 아닌가. 더는 고조될 수 없는 그런 감정선까지 끌고 올라갔다가 다시 오케스트라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0: 네.
1: 마무리까지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겠죠. 누군가들과 함께 할 때도 내가 빈틈없이 채워주다가 이제 나만의 무대에서 마음껏 노래를 하다가 다시금 무대에 올라온 내 동역자들을 보면서 함께 마무리를 해 나아가는 단계. 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구름이어야 할까요? 하늘이어야 할까요? 아마 때로는 구름이어야 하고 때로는 하늘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좋은 가을날에 여러분께 마지막 곡으로는요. 바람이 머무는 날이라는 곡을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 씨의 음성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엄마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아빠 생각도 하실 테고요. 뭔가 부모님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구절구절들을 담고 있는 가곡입니다.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차분하게 라흐마니노프를 정리하시는 마음으로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 곡에 대해서는, 네, 따로, 네, 어떤 말씀드리는 부분들 없이 한번 각자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1: 네,
0: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그리움을 담고 있는 곡,
1: 네.
0: 네. 베이스바

0: 네, 바람이 머무는 날 들으면서 뭔가 살짝 울컥하게 되는 그런 것까지
1: 네.
0: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1: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중간 부분에서 허밍 들으셨을 거예요.
0: 네.
1: 바람의 필이라고 직역이 되어지고요. 오보의 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악기로 다 들어보아도 사람의 음성이 저한테는 가장 많이 와닿더라고요. 오보의 음색도 너무나 좋지만 사람의 음성이 좀더 바람 같다라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이 느낌에서 어머니, 그리고 삶의 흐름, 아니면 내가 흘러가야 할 방향까지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가곡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 네.
1: 여러분, 평화로운 풍경들을 마음껏 누리고 계실까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을 때 평화로운 구간을 만납니다. 그랬을 때 하은 PD님은 그걸 충실하게 그 부분을 누리고 계신가요?
0: 사실 처음에는 편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0: 오히려 왜 이렇게 편안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1: 맞아요.
0: 근데
1: 네.
0: 요즘에는 아,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누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1: 네.
0: 교수님은요?
1: 저는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를 저와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하은 PD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면 살짝 불안한 거예요. 왜
0: 맞아요.
1: 괜찮지? 지금을 누리면 되는데, 앞으로 다가올 불안을 미리 예상하고 상상한 다음 어떻게 해야 할까를 걱정하느라고 지금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데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해하는 것과 지금이 평안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기도로 앞으로의 그 다가올 일들을 대비하는 건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기도로 준비를 하시되 불안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께 전해드려 봅니다. 세상에서의 평안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도 나름의 순종이 아닌가. 주신 평안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가 딱 요즘 제가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늘과 구름을 보실 때 내가 이 양쪽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도 잘 해내겠다라고 결심하시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가을날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멘. 마침 곧또이 명절이 다가오는데
1: 네.
0: 그 명절에도 여러분들 쉼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쉬운 클래식은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의회의장 주재현입니다. 지금 여수에서는 2016 여수 세계선박람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과 바다가 만드는 특별한 무대, 여수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박람회의 열기가 여수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여수시의회에서도 힘껏 뛰겠습니다. 시민을 이롭게, 여수를 새롭게, 여수시의회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보면 어느 기독교도가 고생고생 끝에 천성문에 이르렀는데 믿음표를 가지고 오지 못하여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길 가다 보니 예수님이

0: 없는 길이었습니다. 설교는 열심히 했는데 그 설교에 주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행사를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 없는 행사. 찬양을 하다 보니 예수님 없는 찬양. 가르치다 보니 예수님 없는 가르침. 길을 가다 보니 예수님 없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대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가는 길은 되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함께 걷고 계십니까? 이야기가 있는 찬양.
1: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0: 찬양 띄워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영어 찬양 음반에서 연이어 들으신 찬송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이하에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의 사역들의 기록은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예수님의 12살 때의 사건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 누가복음 2장 41절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을 알아야 합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특별히 예루살렘 주변에 약 30km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또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3살에 옷단에 술을 달고 알파벳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알파벳을 만든 과자에 꿀을 발라먹으며 말씀은 꿀과 같이 달다는 사실을 공부합니다. 5살에 쉐마와 시편을 공부하고요. 10살이 되면 미시나 연구에 들어갑니다. 이른바 13살이 되면 마르비트바 예식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성인식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한 살 앞선 12살은 형님들의 마르비트바 연습을 옆에서 먼저 구경하면서 예비하고 13살의 성인식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월절에 12살에 성전으로 온 가족들과 함께 올라갔다 하는 이런 문화적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이 백성들이 함께 집단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카라반이라고 불리는 여행인데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 역시 광야를 지나가면 강도나 어떤 위험을 대비하여야 되겠기에 여자들과 연약한 아이들은 때를 지어 앞에 가고

또한 남자들도 역시 그때의 앞과 뒤를 지켜나가는 형태, 바로 이것이 카라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오는데 예수님이 앞에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 무리 속에 당연히 있으리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집에 돌아와서 보니 없었습니다. 하루를 걸어온 먼 길이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친척 집을 다 돌아다닙니다. 갈만한 곳은 다 가보았습니다. 이틀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마지막으로 성전으로 가봅니다. 뜻밖에도 예수님은 저명한 율법 학자들과 함께 성경을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찬양 나누시고 또 말씀 나누실까요? 민영옥님의 음성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이어서 들으신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연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특성을 설명드렸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온 가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 또한 13살이 되면 미트바, 마르 미트바 예식, 성인식을 거행하는데 그 전에 한 살 전에 그것을 연습하는 시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비트바를 대비하려고 12살에 성전에 가심, 그리고 카라반이라고 부르는 여행 방식.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에 남으셔서 율법학자들과 함께 성경 토론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반갑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저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다 보니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다 보니 예수님이 없는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그렇게 괜찮은 것 같아도 사실은 예수님 없이 가는 길은 옳은 길도 아니요 안전한 길도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 걷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 가고 계십니까?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순례자 이정님 님의 목소리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그냥 그렇게 괜찮은 것 같아도 사실은 예수님 없이 가는 그런 허망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었습니다. 가던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니 근심의 길이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성경 토론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몹시 근심하였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걷는 길은 늘 근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평안과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근심이 사라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사람은 결국 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다 근심합니다. 그러나 근심하다가도 빨리 근심해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백만장자의 아들이 돈 1만 원이 없어서 근심하며 잠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부자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은 근심이 없어집니다. 파도 치지 않는 바다가 어디 있을까요? 파도 치다가도 바다는 빨리 잔잔하게 됩니다. 춥지 않은 겨울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도 봄은 곧 옵니다. 병이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도 건강을 찾게 됩니다. 세상에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근심하다가도 곧 근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은 근심이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도 근심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걷는 이들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한홍재님의 목소리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신영옥님의 음성으로 이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가다 보니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알았습니다. 하룻길을 가다가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며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틀 만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잃어버리고 걸은 길은 하루였지만 근심하며 찾은 것은 이틀이었습니다. 두 배 고생을 했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고생합니다. 헛수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찾느라고 두 배나 고생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가면 간 것만큼 헛수고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돈을 쓰면 쓴 것만큼 헛물질이고요. 예수님 잃어버리고 올라가면 올라간 것만큼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예수를 잃어버리고 애쓰면 애쓴 것만큼 헛수고이죠. 올림픽 같은 그런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금지 약물을 먹고 뛰었습니다. 그의 마음엔 양심도 예수님도 없는 거죠. 결국 들통나 그 금메달이 무효가 됩니다. 어느 정치인은 당선되었는데 뇌물을 받음으로 그 당선이

정치를 잘해서 위대한 임금이 되었지만 예수님 없이 걸었던 그의 인생도 역시 무효 인생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성 베드로 성전 천정 위에 벽화를 그렸습니다. 천지 창조라고 하는 그림이죠. 무려 4년 동안 그렸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4년을 천정에 매달려 누워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4년을 그림을 그린다는 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제자들이 말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림도 좋지만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후대에 남기려는 것이 아니네. 내 작품을 역사의 길이 남기려는 것도 아니네. 나는 후대의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 그것 하나밖에 없네. 그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오늘날 최고의 명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에는 헛수고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보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필로스 싱어즈의 음성입니다.

시와 그림의 음성으로 연이어 들으셨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예수님 없으면 고생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헛수고의 인생.

인생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근심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인생의 보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 해답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은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찾으려면 곧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 시간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하루에 세 끼 이상 식사를 하는 것처럼 반복하여 성전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먹어야 영이 살게 됩니다. 12살밖에 되지 않았던 예수님, 그러나 당당히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수고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오늘 여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아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 걸어가십시오.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옹기장이 선교단의 신곡 앨범에서 내게 소원이 있다면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0: 출발한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히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귀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1: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영국의 어니스트 경이 남극을 탐험했을 때 일입니다. 언젠가 자신의 밑에 있던 사람들을 불가피하게 코끼리 섬에 남겨둬야만 하는 일을 당했는데요. 그는 곧 그들을 영국으로 데려갈 것을 약속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가려고 할 때 공교롭게도 바다가 얼어붙어 그들은 코끼리 섬에 고립돼야만 했습니다. 이후 세 번이나 그들을 구조하려 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온 힘을 다해 빙판에 구멍을 뚫으며 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그마한 배로 섬에 도착하자 그는 자기 휘하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있을 뿐 아니라 배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흥분이 가라앉자 어니스트 경은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승선할 수 있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매일 아침 잠을 깨우며 항상 갈 준비를 해두자 오늘 주인이 우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어니스트 경이 코끼리 섬에 들어간 것보다 더욱 확실한 일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도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 링컨은 불행을 연이어 겪었던 사람인데요. 그는 10여 차례 선거에서 낙선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약혼녀는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시절 링컨이 얼마나 좌절감에 빠졌는지 그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지극히 불행한 존재다. 만일 내가 느끼는 것을 온 인류에게 나눠준다면 이 땅에는 즐거운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얼마나 심각한 좌절감에 빠졌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싶습니다. 이런 엄청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링컨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그가 대통령으로 또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큰 믿음은 어머니가 그에게 물려준 거였는데요. 워싱턴에 있는 그의 기념관에는 그가 평소에 사용했던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 중에 가장 강하게 표시된 부분은 링컨이 가장 애용했던 성경 구절, 바로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되고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을 때마다 그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희망을 회복시켜 승리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과연 두려울 때마다 무엇을 떠올리고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려울 때, 앞이 막막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의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

보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임스 패커의 책 소망의 한 글귀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말은 용서받음으로써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역에서 일정한 분깃을 받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을 것 이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 나라의 일들과 관련해 당신과 나에게도 분명한 역할을 알려주실 것이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또 유지해 나가기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와 싸우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며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욕망을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결함 있는 사람까지도 당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힘에 부친다고 느껴지는 선한 사역과 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힘을 구합시다. 구하는 자는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믿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선한 삶으로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 32장 17절. 많은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도 잘못되고 있는 한 가지 때문에 삶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땐 하나님께 이 상황을 나아지게 해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엉망진창인 처지에서 나를 꺼내주실 힘이나 방안이 있기나 하신 건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잘 되고 있는 것들에 집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행하시는 중이며 행하실 모든 놀라운 것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떠한 불운이나 실수나 어둠도 그분이 옳은 것, 맞는 것, 밝은 그 무엇으로 바꾸시리라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당신도 알다시피 하나님께는 무슨 일이든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기도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어렵지 않다는 걸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바로잡으실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베르너 렘케는 유년 시절에 2차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연합군이 진격해오는 바람에 온 가족이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는데요. 그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심정으로 짐을 꾸린 뒤 마지막으로 정든 집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아들이 잠깐만! 이라고 외치더니 피아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찬양하던 피아노 앞에 앉아 그들이 즐겨 부르던 찬송가 예부터 도움 되시고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 가운데 내 소망 되신 주라고 고백하며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소망이 되신다는 격려를 받고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피난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렘케 가족은 피난길에 오르면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삶의 경주를 달려갔기에 늘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소망은 영혼의 닻이라고 부릅니다. 배는 닻이 없으면 바람과 물결에 좌우될 수밖에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중심을 잡아주는 닻이 없으면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기후로 인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면 그분과 하나로 묶이게 돼 삶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또 모든 역경을 헤치고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오를 수도 있습니다. 피곤함이나 지침도 모르고 말이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게 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를 향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다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더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한없으신 사랑을 오늘도 마음 다해 노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황지영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오늘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정필립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바다 같은 주의 사랑,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내 안에 생겨나는 교만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에 가치를 두고 살 때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다고 하는데요.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죠.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으로 여기며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휴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말씀으로 내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강구했던 찬양이었죠.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찬송가 547장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배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수님처럼 살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언덕. 찬양의 언덕,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0: 하나시민교회 이환둥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초대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괜찮을까? 정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사람, 바로 그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했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단단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믿음이 흔들렸던, 마음이 참 무너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가? 이 질문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기도를 해도 공허했고 말씀을 읽어도 가슴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 겉돌고 다 메말라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모든 사역이 끝나고 가을이었는데요. 교회 불을 끄고 혼자 남은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진짜 자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지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그동안 눌러놨던 그 감정이 무너져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완전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너를 처음부터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날 저는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그 은혜가 제 마음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새로운 힘이 쏟았어요. 그날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는 정말 힘있게 자신있게 이렇게 목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고 흔들리는 사람도 다시 세우는 분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변화된 이유는 예수님께 돌아갔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없이 삶의 마음이 텅 비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나쁜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와 상처와 공허함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우리는 종종 좀더 잘하면, 인생이 안정되면, 죄가 정리되면 하나님께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합니다. 구원은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혹은 신앙이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시는 분, 또는 새로운 출발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을 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한 문장씩 기도하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니, 큰 소리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주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부터 제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지금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식당의 대규모 노쇼 피해라고 합니다. 정성을 다해 수백 명의 잔치 음식을 준비해 두었는데 연락이 끊기거나 당일 취소해버리면 업주들은 큰 허탈감과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이죠. 성경에도 보면 비슷한 잔치 거절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요. 사람들은 주인이 베푼 은혜와 풍성한 식탁보다 당장의 세상 일과 자기 바쁨을 더 우선시 하더라는 겁니다. 뉴스에 나오는 노쇼가 애써 준비한 식당 주인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의 잔치에 바쁘다라는 핑계로 거절하는 건 역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1순위는 무엇인가요?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초청을 가볍게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따뜻한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이 하루가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성찬 승진의 온맘 다해, 한웅재 목사님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한 주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에서 주인은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큰 잔치를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그 순간 사람들을 초대하죠. 어서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외침은 단순히 식사 자리에 오라는 부름이 아니라 주인이 베푼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온전히 누리십시오라는 간절한 초청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밭을 사서 보러 가야 돼요. 뭐 소를 시험하러 가야 돼요. 각자 바쁜 일상과 이유를 대며 핑계대며 거절을 하게 되지요. 이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스스로 걷어찬 이 사람들, 이 모습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자리는 언제나 은혜와 생명이 가득한 곳인데 우리는 정작 세상의 일들에 밀려서 그 초청을 뒷전으로 미루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너무 귀한 초청인데 그걸 뒷전으로 밀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혹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잔치보다 내 밭, 내 소, 그것들이 우선이고 당장의 바쁨과 세상의 일들을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이 따뜻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자리에 그 어떤 것보다 더 마음을 먼저 내어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박상규의 주를 위한 이곳에 김정석 저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박상규의 주를 위한 이곳에 저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단편선을 썼는데 한 가난한 구두장이의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구두장이가 어느 날 꿈속에서 내일 내가 너의 집에 찾아가겠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다음날 구두장이는 온종일 설레이는 마음으로 귀한 손님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그 구두장이의 눈에 보인 것은 거리를 청소하는 늙은 노인, 또 아이를 안고 떨고 있는 가난한 여인, 그리고 추위에 지친 행인들, 이분들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두장이는 그분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따뜻한 차와 빵을 대접하며 온기를 나누게 됩니다. 밤이 되자 구두장이는 주님이 오시지 않으셔서 너무나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깊은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오늘 고통받는 이들에게 베푼 그 친절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주인의 초대를 거절하지요. 그때 정작 그분들이 놓친 것은 주인이 베푼 풍성한 은혜의 잔치였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세상의 바쁨과 내 이익을 챙기느라 주님이 내미시는 손길을 외면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내 삶의 자리가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잔치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따뜻한 그 초청에 마음을 활짝 열고 응답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홀리원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마커스의 날 향한 계획.

두 곡의 샤넬 함께 나눈 곳이었습니다. 홀리원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마커스의 날 향한 계획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이 주일 설교 시간에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시는 분들께 전원 뷔페 외식 상품권을 무료로 쏩니다. 선착순 아니고요,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자 예배당 분위기가 순식간에 술렁이며 엄청난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오후가 되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놀이공원에 간 사람, 오랜만에 주말이라서 낮잠을 길게 자야 한다는 사람, 또 맛집 줄 서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실제로 예배당에 온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공짜 뷔페를 준다는데도 자기 일과 재미를 포기 못해 결국 특급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런 똑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대하죠.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나 밭을 샀더니 사서 이제 꼭 가봐야 돼. 소 다섯 쌍을 샀는데 쉬어머러 가야 하니 양해해줘 하면서 정말 코믹할 정도로 뻔한 핑계들을 대며 거절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웃음이 나올 만한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의 풍성한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데도 우리는 릴스 조금만 더 봐야 돼요, 웹툰 봐야 돼요, TV 봐야 돼요, 약속이 밀렸어요 하면서 세상의 소소한 일들에 눈이 팔려서 정작 주님의 초대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손에 쥐어진 작은 일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잔치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시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며 주님의 부름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주리의 주음성 외에는 페이스워십의 꽃들도

젊은 시절 눈보라가 몰아치는 주일 아침 작은 감리교 예배당을 찾으셨습니다. 폭설 때문에 목사님조차 오시지 못하셔서 교인 몇 명만 남은 아주 초라한 예배였다고 해요. 그때 평신도 설교자 한 명이 엉성하고 투박한 목소리로 이사여서 말씀인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설교는 너무 소툴렀지만 그 순박한 외침은 젊은 시절 스펄전 목사님의 영혼을 강하게 흔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초청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지만 초청받은 사람들은 여러 핑계로 그 자리를 거절하죠. 이 준비된 은혜와 구원의 풍성함을 눈앞에 두고도 당장의 세상 일에 밀려서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눈보라 속 허름한 예배당에서 들려온 투박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았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라라고 손짓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의 핑계를 내려놓고 주님의 따뜻한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옹기장의 할렐루야 주 다스리네, 한이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옹기장이의 할렐루야 주 다스리네, 하니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미국의 저명한 시인 랄프 왈도 에머슨이 젊은 시절 보스턴의 한 호텔에 묵었을 때 일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불이 나서 객실이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서 우왕좌왕할 때 소방관 한 명이 들이닥치면서 에머슨의 방문을 힘차게 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당장 나오십시오. 지금 건물 전체로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모든 탈출 준비가 다 준비가 끝났으니 어서 나오세요. 하지만 에머슨은 그 급박한 순간에도 자기가 쓰던 원고 뭉치 그리고 책이 눈에 밟히게 됩니다. 오, 잠깐만요. 이 중요한 노트들만 좀 챙기고요. 하면서 꾸물거린 거죠. 화가 난 소방관은 에머슨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끌면서 소리칩니다. 지금 책 따위가 문제입니까? 목숨이 걸린 일인데 당장 나오세요. 결국 소방관의 단호한 손에 이끌려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지만 하마터면 사소한 것에 정신이 팔려서 생명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자신이 쓴 그 글들과 원고와 책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목숨에 비하면 사소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도요, 큰 잔치에 초대를 핑계로 거절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작 살고 누려야 할 생명의 잔치를 코앞에 두고도 당장 눈에 보이는 사소한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기회, 생명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에머슨이 불타는 호텔에서 소중한 원고를 챙기려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분주함과 작은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고 세상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초청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정말 그 은혜에 목마른 사슴처럼 나아가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마지막 곡 어노인팅의 목마른 사슴이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100년 전에 미국에서 레오노드 빈이라는 남자가 작은 신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웃도어용 신발 딱 한 종류만을 팔았는데 홍보를 위해서 품질에 이상이 있다면 무조건 환불을 해주겠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판매된 양의 90%가 환불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제품은 하자가 없는데도 막무가내로 이상이 있다며 환불을 요청해왔습니다.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고심 끝에 레오누드는 1차도 2차도 계속해서 약속을 지켜 환불을 해줬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레오누드가 창립한 LLB는 미국에서 최고로 신뢰받는 아웃도어 신발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후지다 대는 미국의 유명 레스토랑 체인에 식기를 납품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러나 공장에 문제가 생겨서 3일 전에야 제품을 완성했어요. 후지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배 대신 비행기로 물건을 배송했는데 물건은 제때 들어갔지만 오히려 판매를 하고도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비싼 배송료 값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 평판을 얻었고요. 같은 레스토랑으로부터 두 배나 더 큰 계약을 받으며 다른 회사로부터도 많은 계약을 따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눈앞의 이익보다 신뢰의 관계를 지키는 사람이 전적으로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0: 오 신실하신 주 아름다운 연주 찬송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안산신의박장단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면서 약속, 신뢰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게 됐어요. 신뢰가 가는 사람은 누군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그 약속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신뢰의 약속,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남겨주시는데요. 샵1069 우물정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듣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제목이 뭐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며 믿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그 주님께 더 큰 박수 함성을 드립시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 함께 하셨는데요. 저도 찬양 함께 따라 부르면서 마음이 참 뭉클해졌습니다. 그저 가난한 목수였던 예수님.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셨을까? 아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시며 치료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우리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별그대 여러분도 계시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분명 주님은 우리의 손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 놓지 않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정말 애쓰시고 계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수많은 비밀들과 권세들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진정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되새겨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재단사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라고 에드워드 어바운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이죠. 기도는 양과 시간보다 올바로 기도하고 있는지가 기도하는 사람의 주된 관심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열정을 순종이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인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갈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허브월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피아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심플리포의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한웅재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I am Melody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 띄워드리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이미 그랜트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조홍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어노인팅의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캐리 언더우드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띄워드리고요. 여서 나무에 내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소망의 바다에 하늘 소망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내 맘이 낙심되며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고난에 상막에 놓여 있을 때 또는 그런 화를 당하고 어려움 곤경 가운데서 힘들어 할 때 그때가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매달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쏟아낼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셨고 또 우리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길 힘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우리를 평안함 가운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도 그 선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 찬양이 우리 남북한 모든 성도님들, 방송 가족 여러분들, 또 탈북민 여러분들 삶 가운데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할 비빌 언덕이 됐으면 좋겠어요. 피할 곳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간절히 구하자고요. 선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감싸고 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신앙 간증 전해드릴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요. 또 함께 기도의 마음 모으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0: 박경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가까운 탈북민 분들, 북향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통일민, 통일을 위해서 먼저 와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민족, 통일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 이 한국에 오기까지 한국교회의 섬김과 또 나눔으로 지원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을 받고 또 탈북을 하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이곳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탈북민분들, 북향민, 이 통일민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들이 참 많은데요. 이 시간에는 그분들의 이야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 자매님의 이야기 살펴보실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이 자매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도 함께 들으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에스더 기도운동 철야 예배에서 함께 은혜 나눠주신 한유미 자매의 간증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저희 고향은 함경남도 북청입니다. 북청이라고 하면은 북청 물장수, 북청 사자놀이로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김일성이한테 속아가지고 그런 거 다 몰랐어요. 북청 사자놀이 문화재 등록이 있다면서요. 오직 북청 하면은 북청 사과. 그 사과도 어떻게 아냐. 북한에서 김부자들의 생일 있잖아요. 그때 생일에는 북청 사과를 뭐 4월 15일이다 하면은 415그루를 뿌리채로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바치고 그 정도로 북청 사과가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북청 하면은 아 북청 사과 이렇게 알아요. 예, 그래서 야 너는 그래서 북청 사과를 먹어가지고 덩글덩글하게 곱게 생겼구나 이런 말도 하고 제가 15살 때 아버지가 5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7월 달에 탈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북한에서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깨신 분이더라고요. 밀수를 하셨고 김정일을 너무너무 싫어했었고 그렇게 북한을 싫어하는 아버지를 저는 너무 싫어했어요. 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저렇게 반동분자지? 우리 아버지는 왜 안 잡아가지? 우리 아버지가 술 마시고 있으면 저희 3남매인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밖에서 경비를 섰어야 됐어요. 아버지 말이 밖으로 나갈까 봐.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왜 반동분자고 왜 공장에 출근 안 하고 왜 장사만 계속하고 이 사회에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저희는.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장사하고 밀수하면서 먹고 는 거는 정말 잘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예 쫄딱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가는 것보다 산에 나무하러 가고 그래서 장마당을 가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일주일에 4일 이상은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고 나무 장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 나는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달 동안은 브로커가 아 저 사람은 중국 다닐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계속 찾아다녔어요. 그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내가 브로커 손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상품이 되는 거예요. 인신매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15살인데

예, 어리잖아요. 그래서, 야, 무슨냐, 우린 누가 우리 중국 다니는데, 야, 걸라, 그딴 말 하지 말아요. 무섭다. 막 이랬어요. 근데 저희 삼촌이 중국에 그때 어떻게 간다고 제가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나는 북한에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보내달라 해가지고 삼촌이 알았다 해가지고 저를 중국에 넘겼어요. 근데 제가 그때 15살 때 우리 삼촌이, 아, 너는 어차피 뭐 중국에 가서 시집도 못 가고 일도 못 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몇년 동안은 그 교회에 들어가서 살아라고. 우리 삼촌이 중국에 대해서 빠삭하거든요. 몇번 잡혀 나와가지고 중국에 계속 들락날락 도망을 해가지고 빠삭하니까 교회에다가 나를 뒀어요. 근데 저는 그 교회인지 모르죠. 근데 삼촌은 여기에 있으면 밥도 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안전하다 해가지고 제가 거기 갔는데, 처음에 가서 뭐 이렇게 그 전도사님이 다 챙겨주고 가니까 아이들이 한 여섯, 일곱 명이 있더라고요. 저처럼 이제 꽃제비치 그 중국에 와서 그런 아이들이 있고, 저는 거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다 같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하여튼 하루에 다섯 번 저희는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주기도문 외우라지. 근데 그때는 어렸으니까 머리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야, 니 진짜 똘똘한 게 왔다니 공부도 시키면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성경을 삐뚤어지게 썼어요. 성경 신약을 제가 두번 썼어요. 그래서 이 신약을 두번 쓰면은 신약인지도 모르고 그냥 쓰라고. 그래서 썼어요. 이거를 쓰면, 마태복음 쓰면 10원 주고 그랬어요, 그때. 근데 그 10원씩 제가 다 모아가지고 북한으로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썼어요. 그러다가 저는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도 말안 했어요. 그냥 성경을 쓰고 기도가 습관이 되게끔 저희들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저희 몸에 그게 배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계속 살다가 어느 날은 교회에 이렇게 나갔다가 중국에 그때 큰 교회 빼고는 이런 교회가 다 불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온다 하면은 방석 다다다다닥 걷어가지고 다 숨어 있고 막 그랬을 때였거든요. 교회 예배 안 드린 척 하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아, 이게 너무 위험하구나. 우리 북한에서 왔고 하니까 이제 위험하구나 해가지고 그 순간부터는 교회를 못 나갔어요. 못 나가고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리고 그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언제 하나님을 살아 계시는구나, 나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믿었구나라고 언제 느꼈냐면요, 평온하게 먹고 살때 저는 못 느꼈어요. 그냥 일상이 이렇구나. 나는 일어나면 성경 쓰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책 듣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이런 걸 하는 줄만 알았어요. 그냥 그랬는데 잡혀 나가게 됐어요. 연길에서 연길 냉면 먹으러 갔거든요. 거기 냉면이 유명하대요. 거기 저 선교사님이 학용품이랑 사면서 냉면 맛있는 데 있으니까 사주겠다고, 한국 분이시거든요. 너무 설레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냉면을 다 먹고 딱 일어서는데 잡혔어요. 여섯, 일곱 명이 다. 애들 일곱 명이 다. 그래가지고 그때 전도사님이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길 감방, 도문 변방, 북한 도문, 남양으로 잡혀 나갔어요. 그 과정에 제가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북한 보위부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보위부 들어가서 몰래 기도하다가 발로 차이고 그랬어요. 중국에서 감옥에서 욕안 먹었잖아요. 들어오는 밥 먹고 내가 그냥 기도하고 뭐 그렇게 살다가 여기 딱 오니까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막 욕하고 이게 단체로 다 수그려가 있어야 돼. 죄인이 되어서 수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 어딘가 이렇게 하고 봤다고 아주 그냥 쌍욕을 들어야 됐어요. 거기서부터 여기 어딘가 하면서 이게 막 정신 상태가 막 이게 막아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 보위부 안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보위지도원이 그 내가 조는 줄 알고 발로 차긴 했는데 사실은 기도였거든요. 너무 간절해서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습관처럼 기도를 했어요. 그냥 하나님 저를 여기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저기 중국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제일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때 그거를 느끼고 거기서 이제 있다가 단련대로 갔다가 또 단련돼서 이제 고아원 이런 데로 갔다가 도망쳐서 제가 집으로 갔어요. 야, 그때는 진짜 똘똘했어요. 어떻게 그 감옥 같은 데서 또 도망쳐가지고 집으로 이제 열차를 타고
생각을 했는지 도망 안 치면

청진의 도지결이라는 데 가서, 도지결이라는 데 굉장히 빡센 곳이거든요. 너무 힘든 곳이에요. 거기서 죽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거기 나가기 너무 들은 소리는 많아가지고 거기 나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여기에서 어떤 기회를 해서라도 나를 도망치게 해주세요. 나를 도망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한 3개월쯤 있다가, 2개월 반, 3개월쯤 있다가 도망칠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집을 찾아가는 과정에도 우리가 살면서, 저는 북한에서 왔잖아요. 북한 사람들도 참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이런 꽃제비 같은 애들을 니 어디 가니? 하고 물어봐서 군관 동지가, 야, 지금도 생각나요. 근데 그 군관 동지한테 저 어디로 갑니다. 집을 어디로 갑니다. 하니까, 야, 딸 같은 거예요, 딸.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냥 넘어가, 북한이 다 시포초소 이런 초소들이 있잖아요. 다 검열하니까 뭐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군복을 입잖아요, 북한에는. 군복을 입으면은 또 그게 또 호랑이 옷이라고 해가지고 또다 이렇게 봐주거든요. 그래서 그 군관 아저씨가 저를 딸이라고 해가지고 서비차라고 해가지고 이제 차에다가 사람들이 이런 트럭 같은 차에 실어요. 돈 받고 이렇게 타는 그런 차가 있습니다. 그런 차에 돈도 안 내고, 그분이 국수도 또한 그릇 사줬어요. 대기 고무산역에서 고무산 그차 타는데 있어요. 예, 거기서 사주고 내 딸이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데려다 집에까지, 그리고 운전수한테 얘 어디서 내리니까 여기서 좀 내려줘라라고 해서 그분이 또 그렇게. 근데 저는 이런 게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 힘든 그런 거지만, 저도 물론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인도해 준게 아마 제가 그때 너무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도망치게 해달라고. 또 이제 거기 나가서 기도를 하고, 이런 게 아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아닌가.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어.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막 울면서 마중 나왔어요. 죽은 줄 알았다고, 안 죽었다고, 그 야밤에 통곡치며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감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자유의 그 맛을 맛보면은요, 안 도망칠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와, 우리 어머니가, 아, 이가나 또 가겠구나. 북한에서 갓나는 그냥 노랫소리예요, 여러분. 네, 그냥 이가나 또 가겠구나. 이가나야. 감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언니는 감시하고, 그러면서 거기 가서 집에서는 이제 편하게 기도를 했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해서 우리 어머니 이렇게 때리면서, 어디서 정신병이 걸려와가지고 이거나 저보고 중얼중얼거리는 정신병이 걸렸다고. 그게 아임다.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나 손네손 손등도 못 믿고 손바닥 손등도 못 믿는데 어디 하나님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어디니 해가지고,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뭐야? 항상 우리 어머니가 밖에 나갈 때면은 그랬어요, 저한테. 정신병자처럼 중얼중얼거리지 말라고, 조심해라고, 너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무래도 내 중국 가야 될것 같습니다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우리 이제는 이렇게 사니까 네 아이가 더 된다 막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내 중국에다에 500원을 벌어놓은 돈이 있습니다 하니까 우리 어머니 또 기절하는 거야. 성경 썼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아니, 네 머릿속에서 지우래요, 그 말을, 그 생각 자체를. 저희 어머니가, 아니 뭐 지우든지 어찌든지 나는 뭐 어차피 어머니 말안 듣는 사람이니까. 브로커라는 거는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자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안 넘겨줘요. 그래서 나 팔아도 된다, 나 이제는, 그게 12월 28일이고 이틀만 있으면 19살이니까 나 이제 시집 가도 된다. 나 이제 시집 갈 거야, 중국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좋다, 야, 어떻게 자기 노력 안 했는데 물건이 하나 뚫고도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넘겨달라니까.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힘들게 그눈 왔어요. 그때 12월 달이라 그랬잖아요. 브로커 집에 갔는데 한 3일인가 이렇게 한족들이 이렇게 막 와요. 막 와가지고 이 여자들이 네까지 한 다섯 여섯 명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한명한명막 이러더니, 데리고 가요. 막 쏴쏴 이러더니 한명 데리고 가요. 그래서 데리고 갔구나. 한 두세 명 남을 때쯤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데리고 가니까. 그리고 브로커하고 약속했어요. 대신에 나를 팔면 우리 집에 반을 주고 삼촌이 반을 가져라. 우리 집 지금 사는 게 힘들다. 근데 안 팔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침이 어째 그럽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혼자 마

마지막에 혼자 남았으니까 어째 그럽니까 이러니까 그 아줌이 감자 반찬 같이 우리 먹고 있으면서 야 너를 이제 다 최고로 많이 봐도 16살밖에 아이 보는구나 자기네는 섹시 애 낳아줄 섹시 필요하지 이 애를 아이 키운단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절망을 해가지고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하니까 그집그 아줌이 동생이 교회 다니세요 남자분이 그러더니 야를 어떻게 그럼 내보낼 수도 없고 저기 교회다 또 넣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때 어쨌든 절망을 하고 지금은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작은 체구 덕분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는 너무 절망이었지만 돌이켜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것 또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기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간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물가 불안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연합뉴스는 후티 반군의 공세로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난 사우디아라비아가 동맹국들에게 방공 지원을 요청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들은 군사 개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간부들을 대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고소하고 비핵화 협상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교육을 진행한 가운데 일부 간부들은 제재 장기화와 경제난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와 비행 궤적을 추적하는 미 공군 코브라볼 정찰기가 동해에 전개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감시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지구 궤도를 넘어 지구와 달 사이 우주 공간까지 미래 작전 영역으로 설정하고 향후 5년 동안 우주군 규모를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이 최소 17개 나라에 최대 10만여 명의 노동자를 파견해 지난해 최대 8억 달러를 벌었고 일부 노동자는 러시아 군용 드론 공장에도 투입됐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의 수감자들이 중국 기업의 주문을 받아 주 7일 강제 노동으로 생산한 제품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세계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서울 종로 3가가 오래된 골목과 새로운 문화, 야외 식사 등이 어우러진 매력을 인정받아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로 선정됐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3.75%에서 4%로 조정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으로 올해 5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다가 긴축으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연준은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관세로 물가 불안이 커진 가운데 미국의 성장과 고용도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자 선제 대응에 나선 건데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2%에서 2.3%로 높이고 실업률 전망치는 4.3%에서 4.1%로 낮췄습니다.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도 기존 3.8%에서 4.1%로 올라갔는데요. 연준은 올해 개인소비지출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3.6%에서 3.7%로 높이고 물가가 목표치인 2%에 도달하는 시점은 2029년으로 내다봤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수준에서 오랫동안 이어졌다며 물가상승률을 2%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이어지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통신은 사우디가 프랑스와 영국, 파키스탄, 이집트 등의 방공자산 배치를 요청했다고 지역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째 이어진 미-이란 전쟁으로 미국 역시 요격 미사일 재고가 부족해 추가 지원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요청한 미군의 후티 직접 공격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은 사우디군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작전 계획을 지원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공동 방위 조약을 맺은 파키스탄과 터키에도 이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개입을 꺼리는 분위기인데요. 오만은 미국과 후티 대표 사이의 협상을 중재하고 튀르키예도 이란과 아랍에미레이트 등과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돌파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가 후티를 상대로 중국산 둥펑 15 탄도미사일을 처음 실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후티의 공격으로 사우디의 동서 송유관

당 선전선동부가 당과 행정가부들을 대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고수하고 비핵화 협상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강연과 학습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관련 교육은 지난 10일부터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을 핵을 보유한 정상국가로 인식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강연에서는 외부의 대화나 비핵화 협상 제안을 거부하고 제재 속에서도 핵 무력 강화 노선을 이어가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됐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화 신호를 보낸 가운데 내부에서 북미 협상과 제재 완화에 대한 기대가 퍼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그러나 일부 간부들은 핵 보유국 지위를 강조할수록 국제사회의 제재가 장기화할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핵 보유국의 자부심으로 허리띠를 조이라라는 주문에 대해 핵미사일을 발사할수록 경제는 더 피폐해지고 주민이 먹을 쌀은 줄어든다는 반응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주민이 바라는 것은 핵 보유국의 지위가 아니라 당장 굶지 않고 사는 것이라고 토로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와 비행 궤적을 추적하는 미 공군의 코브라볼 정찰기가 동해상에서 전개됐습니다. 군용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코브라볼은 지난 16일 밤부터 17일 새벽까지 동해상을 오가며 장시간 정찰 비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 공군이 3대만 보유한 코브라볼은 적외선 센서와 첨단 광학 전자 장비를 이용해 수백 킬로미터 밖에 미사일 발사 준비를 포착하고 발사 이후 궤적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원산 일대에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방사포, 자폭 드론을 동시에 동원한 이른바 4종 섞어 쏘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 전날에는 미 해군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트리톤도 한반도와 동서해 상공에서 장시간 정찰 활동을 벌였는데요. 트리톤은 24시간 이상 비행하면서 한반도 면적의 약 30배에 이르는 구역을 감시하고 여러 표적의 움직임과 레이더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한미일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강력한 대응 조치를 경고하고 있어 미 정찰기의 잇따른 전개가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감시 강화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군이 구체적인 북한의 도발 징후를 포착했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지구 궤도를 넘어 지구와 달 사이의 우주 공간까지 미래 전쟁에 대비해야 할 작전 영역으로 제시했습니다. 댄 케인 미군 합참의장은 국방 컨퍼런스에서 미군이 해저에서 지구와 달 사이의 공간에 이르기까지 싸우고 버티며 이길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이에 앞서 지상군과 위성을 보호하기 위한 우주 무기를 지구 궤도에 실전 배치했다고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우주에서 상대국의 위성과 군사 자산을 무력화할 역량을 키우고 있다며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미 우주군은 앞으로 5년 동안 병력을 현재 2배인 약 2만 5천 명으로 늘리고 증원 인력의 3분의 1을 전투 부문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중국 등은 1967년 외기권 조약에 따라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의 우주 배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재래식 우주무기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국제규범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주공간의 군사화와 미중러 군비 경쟁이 더욱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소리 VOA 방송 보도입니다. 미국과 한국 등 11개 나라가 참여한 다자 제재 모니터링 팀은 북한이 최소 17개 나라에 최대 10만여 명의 노동자를 파견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3만 5,600명에서 10만 1,280명에 이르며 지난해 북한 당국에 벌어다 준 돈은 4억 5천만 달러에서 최대 8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대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돼 있으며 중국 내 북한 노동자는 최대 7만 명, 러시아에는 최대 3만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파견된 일부 노동자는 유학생 신분으로 위장해 건설과 제조업뿐 아니라 군용 드론 공장에도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고 있어 북러 협력이 무기 생산 단계로까지 확대됐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 임금의 80에서 90%

50%를 가져가고 이를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등 국가 사업에 사용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참여국들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파견을 알선한 기업과 개인을 조사하고 학생 비자 악용과 북한으로의 자금 송금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의 구금시설과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이 중국 기업의 주문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강제 노동에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북한 인권 유린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차 석좌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오전 5시 30분부터 해가 질 때까지 주 7일 일하고 주문이 몰리면 머리에 손전등을 달고 밤새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배직이 절반으로 줄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고 현금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생산된 인조 속눈썹과 가발, 의류, 가죽 제품 등은 여러 단계를 거쳐 중국산으로 원산지가 세탁된 뒤 세계 시장에 유통된다는 설명입니다. 총문회에 출석한 탈북민 데보라 최 씨는 중국에서 인신매매범에게 붙잡혀 중국인 남성에게 팔려간 뒤 1년 반 동안 감금과 성폭행을 당한 경험도 증언했습니다. 최 씨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것이 두려워 인신매매와 폭력을 감수하는 탈북 여성들이 많다며 중국의 강제 북송 중단을 계속 요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민일보는 서울 종로 3가가 영국의 도시 여행 전문 매체 타임아웃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종로 3가는 지난 2021년 같은 조사에서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두 계단 상승했는데요. 타임아웃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작가와 편집자들의 추천을 토대로 매년 주목할 만한 동네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종로 3가의 오래된 골목과 새로운 상점이 어우러진 분위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야외 식사 문화와 다양한 길거리 음식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독립 상점과 새로운 문화 공간이 늘어나면서도 지역 고유의 풍경과 역사적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타임아웃은 종로 3가에서 보내는 하루를 소개하며 카페에서 폭신한 찐빵을 맛보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할 것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종로 3가에 이어 모로코 라바트의 해안지역 로세양이 2위, 예술적인 분위기로 주목받는 그리스 아테네의 네오스 코스모스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차이나타운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고반힐은 각각 4위와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타임아웃은 코로나19 이후 도심의 새로운 창작 공간과 상점, 식당이 들어서면서 세계 여러 도시의 중심가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9월 21일 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 남한은 대체로 하늘이 맑거나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13도에서 20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4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8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영서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인천과 수원 18도, 서울 17도, 춘천 1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29도, 춘천 28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충청도와 전라북도도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 전주 18도, 대전과 세종 17도, 낮 최고기온은 전주 30도, 대전 29도, 세종 28도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도, 제주도는 대체로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낄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기온 제주 21도, 광주와 대구 18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 광주 31도, 대구 28도, 제주 27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는 온종일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평양 17도, 신의주 16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평양 27도, 신의주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맑은 하늘 이어지겠는데요. 개성의 아침 기온 17도로 시작해 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양강도와 함경남도 지방 역시 종일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청진 15도, 함흥 14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함흥 24도, 청진 22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턴 구름이 많아집니다.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1에서 2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가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1일 월요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 0781 성도님께서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극동방송의 새벽 시간에 이렇게 다양하게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북녘땅에서도 이 방송을 함께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참 놀랍고요. 한국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복음 통일을 위해서 또 북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저도 더 관심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새벽 시간에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방송을 하는

는 이유는 북녘당에서 AM을 통해서 이 시간에 가장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 시간에는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감시 때문에라도 듣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남북한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에 대해서 복음과 또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계속 모아 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주중의 첫날인 월요일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일부 순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선물로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나누어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구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 그 평안의 은혜가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에게 제3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까지 세 곡의 찬송 올려드렸는데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였고요.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합창단의 찬송 그리고 극동방송의 음반 가운데 테너 윤서준 씨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너희 염려를 그에게 다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우리의 앞에 오늘 어떤 하루가 허락되든지, 어떤 하루가 그렇게 펼쳐지든지, 그 모든 상황을 우리 스스로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순간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구하며,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사마리아 사람이 나귀를 타고 사업을 하러 가다가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가서 보니까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자기가 기름으로 다친 데를 다 발라주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집에 가서 돈을 주면서 만약 내가 어디 갔다가 돌아오면 부비가 더 들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 잘 좀 봐줘라 그러고 갔어요. 그 얘기를 누가복음 10장에 하면서 그 세 사람 중에 누가 그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뭐 결론은 간단해요. 은혜를 베푼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나는 참 과연 나 목사가 그런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까? 섬기는 것이 뭐냐? 성품을 다해서 섬기라고 그랬어요. 형식적인 섬김이 아니라 진심이 깔려있는 섬김. 그래서 신명기 11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섬기면은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을 너희는 간직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또 느끼고 또 느끼는데요,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 축복을 못 받는 중대한 경고가 성경에서 나오더라고.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11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 절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축복을 못 받는 중대한 경고가 바로 그 말씀이지요. 세상의 유혹, 재산이 우상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신명기 1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리라. 지금 세계 인구가 35년 만에 더블로 늘어나지만은 그 중에 어린아이 85%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늘어나는 거죠. 그러나 세계에서 6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70%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약 12,000명이 매일 굶주려 죽어가고 있고 해마다 400만 명이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그랬죠. 이거 어떻게 균형을 잡고 해결을 하느냐? 시편 155편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이런 때가 오기 전에 은혜를 베풀 수 있으면 힘껏 베풀라고 그랬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축복을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하나님이 매일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데 오래오래 유지하세요. 그리고 그 축복을 남하고 나눠 가지세요. 그러면 더 많은 축복을 받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까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베이스 오영광 씨의 목소리로 또 예수 앞에 나오면 합창단의 찬송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한 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1: 남한 정착 2개월 차 곧 100일 차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드보라 집사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에 강을 건너시고 중국에서 걸으셨던 20여 년의 여정들 그리고 한국행을 택하셔서 이곳에서 2개월 차에 접어든 정착기까지 함께 나눠봤는데요.
0: 네.
1: 그 여정 가운데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곳에서도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계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 고향분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고향분들에게 그리고 이곳 남한에서도 이 새벽녘에 우연히 방송을 들으시는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해 주신다면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분일까요?
0: 우리 하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정말 나

0: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그 삶이 그 세상에서 세상의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또 다르거든요.
1: 네.
0: 달라요. 엄청 달라요. 우리 하나님 사랑은 정말 이 세상의 그

0: 이 강포들에게도 우리 북한 영혼들에게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 되길 원합니다.
1: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시는 당장 지금 그 다음 걸음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 가장 선한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가 힘들 때 피할 수 있는 그곳이 될 수 있는 네. 우리를 항상 안아주시는 네.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를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다 바뀌잖아요.
0: 그렇죠. 맞습니다.
1: 근데 북한 주민분들에게, 그런 고향분들에게 언젠가 정말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고향에 다시금 가실 그날이 있으실 텐데 네.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0: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이 말씀 드리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믿어야만이 정말 우리가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또 얻을 수가 있고 또 세상 그게하고 또 다르거든요. 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천국 소망이거든요. 천국 소망. 우리가 사람 죽는 것이 다 재성된 지가 한 번 죽는 것인데 네. 그러나 우리 그 영원히 살아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또 건의하게 됩니다.
1: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네.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함께 우리 집사님께서 그럼 이곳에서 지금 이제 집도 하나하나 채워가시고 또 신앙생활도 매주일마다 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아가시는데 이곳에서 오셔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나이에 상관없이
0: 네.
1: 하고 팠던 일 아니면 경제생활을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또 선택지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께서는 네. 어떤 걸 할 계획이실까요?
0: 네.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그런 비전을 주셔가지고 제가 신학 공부를 하려고 지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년 차 기간을 둬가지고 그 안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네. 컴퓨터도 또 배우고 그런 가정 한 1년 두고 제가 신학 공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1: 1년 동안 이 사회와 또 북한과 중국이 다른 환경들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0: 네.
1: 그다음에 신학 공부를 시작하신다고요.
0: 네.
1: 저희가 다음에 뵐 때는 어쩌면 또 목사님으로 뵐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시간 또 청취자분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0: 우리 북한 우리 동포들에게 전할 말씀은 정말 북한 땅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정말 네. 그 독재 정권 정치하는 그런 나라이라서 우리 정말 다 지금 이렇게 우리 북한 우리 동포들 다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1: 아, 네. 얼른 이 자유의 땅에서 예배 네, 자유를.
0: 예, 맞아요.
1: 참 자유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감히 우리가 뭐 지금 방송을 통해서 얘기할 수 없는
0: 맞아요.
1: 무궁무진한 네. 것들을 함께 누리는 그날을 꿈꾸면서
0: 네, 네, 네.
1: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다 세세히 다 듣고 계시잖아요.
0: 네.
1: 분명히 들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1: 그리고 복음 통일의 그날이 머지않은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1: 오늘 남한 정착 2개월 차 이제 곧 3개월 차에 접어드는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드보라 집사님과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집사님의 여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도전이 심겨졌기를, 복음의 열매가 꽃 피우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드보라 집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 천국 소망을 붙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볼 텐데요.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신뢰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신뢰하며 우리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우리를 오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지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복된 하루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와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도미누스의 찬송 함께 하신 후에는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이지요. 북한에서 온 김형수 대표와 함께하는 김 대표의 내돈 내산 찬양 후에 바로 이어집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가 정말 가을의 한복판에서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대표님.
1: 네, 맞습니다.
0: 여기는 연휴가 목요일, 금요일 이제 빨간 날이어서
1: 네.
0: 토요일, 주일까지 4일을
1: 글쎄 말이에요.
0: 연달아시죠?
1: 4일 동안. 네. 북한에 있을 때는 이게 추석날이라 해도
0: 네.
1: 당일 하루 아니면 또 연휴가 주말이 끼우면 저는 기억이 이틀 이상 지어본 것 같지는 않아요.
0: 아, 네. 근데 또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가지고
1: 근데 이게 4일이잖아요.
0: 네. 네. 이번에는 그래서 이곳에서 또 추석 연휴를 명절을 보내시는 북에서 오신 형제와 자매분들의 이야기가 더 특별한 만큼 오늘 그 내 돈 내 산을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지난 주말 과일 종합 세트 11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0: 추석이 되면 참 많이 주고받는 것 같아요. 과일 종합 세트.
1: 네, 맞습니다.
0: 선물용으로 사신 거죠?
1: 네, 그렇죠. 선물을 받기도 하고 또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0: 네.
1: 참 이제 추석 명절이면 저희가 벌써 이제는 한국 와서도 벌써 이제 10년 더 되고도 남는 동안 한 번도 못 가봤잖아요.
0: 네.
1: 참 가장 이제 마음에 좀 이렇게 아려오는 게 추석날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희 북에서 오신 친구들끼리는 그날에 서로 모이기도 하고 또 만나지 못하는 사정이 있으면 서로 이제 선물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긴 하죠.
0: 네. 보통 그렇게 추석날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이 한 해 동안 거두었던 하나님께서 네. 허락해 주셨던 것들의 추수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북한에서는 그럼 보통 추석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1: 그러니까 추석은 북한은 보통 지금 여기처럼 화장은 안 하고 다 산이 묻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다 이제 산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 때는 전날에 이제 다 모여서 가족들이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산에 가는 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산에 못 가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이제 부모가 있는 경우면 못 가잖아요. 근데 대체로 보면 북한은 다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근처에 다 이제 부모라든가 친차 일가족이 산소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산에 가는 거죠. 그래서 가서 벌초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점심을 맞으면서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나서 거기서 이제 모여 앉아 식사를 하고 술 꽤 많이 마시죠. 산에서 그걸 이제 밤새 오후 시간 내려오면 그때는 길에 보게 되면 다 이제 얼굴 벌게 가지고 취한 분들이 꽤 많아요. 추석날에는.
0: 근데 거기도 그럼 북한에서도 서로 선물을 좀 주고받는 문화가 있었나요? 이렇게?
1: 그런 건 없어요. 한국은 추석 명절 전에는 완전히 뭐 이제 이게 택배라 해가지고
0: 맞아요.
1: 예, 이런 선물 상자들이 막 오가잖아요. 개인들이.
0: 네.
1: 북한은 김일성, 뭐 김정일, 지금 김정은 그들이 하달하는 그러니까 밑에다 이제 하달해 주는 것만 선물이라 그러지 개인들끼리 선물 주고받는 건 이게 허용이 안 돼 사실은. 그러니까 선물보다 기념품을 뭐 서로 이제 나눠주고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0: 네.
1: 선물은 오직 김씨 일가들이 해당해서만 이제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평양에 있을 때 저희 연구소 있던 의사단 격리부 안에도
0: 네.
1: 선물가라고 있었어요.
0: 선물과
1: 그러니까 선물가라는 게 명절 맞으면 그때는 네. 태평술공장에 있는 술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김일성이나 김정일 뭐 지금은 김정은 되겠죠. 그들의 명의로 박스에다가 선물 이렇게 써요. 그런 게 되는데 아니다 이제 뭘 넣어가지고 그거는 일반인 다 주는 게 아니라
0: 아.
1: 자기한테 충성을 다한 사람.

0: 사람들한테 간부들 탐부들 사실 탐부들한테는 이제 보니까 제 기억에도 술 뭐 한 병에 뭔가 조금씩 주긴 했던 것 같아요.
1: 네.
0: 북한은 추석 맞으면서 개인들끼리 서로 선물 주고받는 거 이런 문화는 없죠.
1: 여기 처음 오셨을 때 뭐 처음 맞는 것들이 참 많으셨겠지만
0: 네.
1: 이게 추석이 되면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사실 크고 작은 선물을 맞습니다. 주기도 네. 하고 주변에서도 나누기도 하는데
0: 네, 나도 놀랐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벌써 추석 때기 그래서 한 일주일 전부터는 집에 상자들이 막 도착하는
1: 그쵸,
0: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우리가 자기 신분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제 국정원에서 하잖아요.
1: 네.
0: 그쪽에서도 이제 또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원 또 그다음에 통일부 이렇게 해서 와서 한 번씩 강의했거나 해서 알게 된 사람들도 또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미 와 있던 선배들 중에도 보내고 그러니까 추석날에 솔직히 말해서 믿는 동안은
1: 네.
0: 뭐 안 사도 이제 그 선물 가지고는 거의 이제 과일 충족다 대체 과일이 많아요. 과일 많고
1: 그쵸.
0: 그다음에 이제 그 통조림들 그다음에 기름 있잖아요. 무슨 그
1: 식용유
0: 식용유인데 뭐 일반 식용유 아니죠. 질 좋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
1: 있고
0: 네 그러니까 그때 그런 선물들을 많이 받으면서 놀란 게 야 이 한국 사회는 근데 처음에는 금방 왔으니까 남한테 선물 줄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좀 시간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 받으면 또 보내드리기도 하고
1: 네.
0: 예,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추석 때는 그 재미도 괜찮습니다. 이번도 그렇게 또 선물을 저희 고향 또 선배님한테 오랫동안 이제 북에 있는 가족 한 명도 안 온 분이어서 외롭죠 그날엔 또. 네, 또 그분도 항상 또 선물 보내요. 그래서
1: 네.
0: 이번에 그 선물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1: 근데 이게 저도 너무 어릴 때부터 추석이나 설이 되면은 오갔던 선물이라서
0: 네.
1: 그저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사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뭔가 감사의 제목들을 네. 이렇게 선물을 나누면서 함께할 수 있다는 게
0: 네.
1: 한편으로는 또 감사의 제목이다
0: 네,
1: 많은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또 4일 동안 쉬잖아요 대표님
0: 네.
1: 일도 쉬실 거 아니에요 빨간 날이니까
0: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회사 일 자체가 또 세포 배양 관련된 거다 보니까 하루는 나가야 돼요
1: 세포는 쉴 수 없으니까.
0: 세포는 자꾸 먹으니까. 배지라고 하는 영양배지를 또 바꿔줘야 되잖아요.
1: 이렇게 또 열심히 일하시는
0: 그래도 4일이니까, 네. 4일이니까 그래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어느 하루간 또 제가 또 쉴 수 있기 때문에 또 괜찮아요. 왜냐면 이거 너무 오래 쉬는 것도 불편해요. 근데 우리는 북한은 있잖아요. 추석 네. 명절이라든가 길어지면 제가 지금도 기억에 북한에서 추석을 한번 쉴 때인데 이틀이 아니라 3일 쉰 적 한 번 딱 있었어요.
1: 오, 그래요?
0: 하고 언제인지 기억이 지금 그때 제가 답답했던 게 뭐냐면 먹을 게 흔하지 않으니까 야 3일 동안 그거 어떻게 쉬니 주변 사람 다 그렇게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국은 추석이 아무리 길어도 먹는 건 걱정 없잖아요.
1: 그렇죠.
0: 네, 먹는 걱정은 하지 않는데
1: 너무 많이 먹죠. 네, 추석
0: 근데
1: 때는.
0: 집에 가만히 있으면 추석 때 같은 거 이런 날에는 살쪄요 막.
1: 아.
0: 일 안 하고 먹기만 하니까
1: 얼굴이 다 반들반들해서
0: 그래서 제 걱정이거든요.
1: 네.
0: 한국 분들은 자기가 몸 살찌는 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뭐 몸까기, 살까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이어트라고 하는 살까기를 하는데 이번도 이제 추석 저는 그래도 다행인 게 도중에 한 번 나갔다 오는 건 다행이고
1: 네.
0: 그리고 이번도 또 이제 명절에 아들 며느리 또 손녀까지 이제 오겠다 하니까 당장 이제 뭐 닐모레 이제는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1: 네.
0: 그 맞을 준비를 또 해야죠.
1: 3대가 모여서 보내는 명절이에요.
0: 그래 맞습니다.
1: 3대, 2대, 뭐 4대가 모이는 풍경이
0: 그렇죠. 아 저는 놀란 게 뭐냐면 추석 명절에 모이는 집들 보니까 3대가 아니라 4대가 다 모이더라 거의 다가 왜냐하면 나이 많은 분들이 사실 90 이상 살잖아요. 대한민국은.
1: 맞아요.
0: 그럼 보통 보면 80 이상 90까지 살다 보니까 90 이상 막 다 사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자 손녀가 놓은 자식들까지 이제는 다 등달 같이 오다 보니까 중조 할아버지가 되고 중손자 중손녀가 되는 걸 그런 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은. 그러니까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게 야 사이가 좋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풍성하니까 결국 수명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행복하구나.
1: 네.
0: 결국 우리는 북한에 있을 때는 거의 이제 중조 이런 건 거의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손자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이미 전에 다 세상을 떠났는데 여기는 세상 떠나기 전에 자기 중손자 중손녀의 세배라든가 인사를 받잖아요. 그런 문화 볼 때마다 비교가 되는 거죠. 확실히.
1: 네. 또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도
0: 맞습니다.
1: 계시고
0: 예.
1: 빨간 날에 여행을 가기도 하잖아요.
0: 네.
1: 해외여행도

0: 이날을 노려서 일부러
1: 아,
0: 가시는
1: 지금 보니까
0: 분들이
1: 지금 TV 나오는 거 보니까
0: 네.
1: 당장 추석인데 지금 이제 일주일 전부터 지금 공항에 가게 되면 비행기 매진 다 돼가지고
0: 네.
1: 꽉 찬대요. 그리고 지금 뭐 버스 뭐 그리고 고속도로 요즘 봐요. 지금 사람 뭐 완전히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거 볼 때마다 정말 이제 남과 북의 차이를 딱 느끼지는 거예요. 제가 살아봤으니까 알잖아요. 야, 이게 북한은 100년 돼도 지금 상태 체제 가지고는 100년이 돼도 따라올 것 같지 못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행복, 희열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죠. 저쪽에서는. 우리의 이 방송을 많이 듣는 분들이 많을수록
0: 네.
1: 북한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고 그 복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지 하는 걸 알게 되면 북한이 빨리 허물어지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0: 아멘.
1: 네.
0: 그렇게 기차임에도 참 어려운 시즌이 그런 시기가 바로 추석인데
1: 네.
0: 참 이럴 때마다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북한이 고향이신 분들도 우리 대표님도 포함해서
1: 네.
0: 기차 예매를 이렇게 손꼽아 기다릴 때 양강도에 가는 기차도 빨리 열리고 신의주에 가는 기차도 얼른 열리고
1: 그러게 말이에요.
0: 평양 가는 기차도 같이 예매할 수 있는 네. 그런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1: 지금 탈북자분들이 많이 그런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은 지금 수소차, 전기차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차들이 갑자기 통일되면 북한이 고향에 가야 되겠는데 가는 도중에 충전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0: 네.
1: 그래서 지금 우리 탈북자들은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어도 갑자기 통일되면 그 어떻게 갈 수 있지?
0: 세상에.
1: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뭐 SUV 같은 이제 그 큰 저 트럭
0: 네.
1: 트럭 같은 승용차 있잖아요. 그 뒤에 북한 말로 라이또방, 롱구방 뭐 그랬거든요. 그런 차에 바퀴가 사륜 기동돼 가지고 밭도 막 가고 산도 막 갈 수 있는 그리고 북한처럼 길이 나빠도 갈 수 있는
0: 네.
1: 그런 차 끄는 친구들 꽤 많아요. 그리고 휘발유라든가 그다음에 그 북한은 디젤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0: 네.
1: 중유 이런 경유 이런 차들을 그러니까 그런 차를 선호하는 이유가 갑자기 통일돼도 고향에 가려면 전기차나 그다음에 그 수소차 같은 거는 좋지만은 북한이 아직 그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근데 북한은
0: 네.
1: 가다 보면 휘발유 팔거나 그다음에 또 이제 경유 파는 데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그런 차를 선호하는 거죠 지금.
0: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에 있는
1: 글쎄 말이에요.
0: 소망이에요.
1: 네.
0: 이런 소망과 또 이런 날들을 맞을 때마다 대표님께서는 또 고향 땅을 생각하시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계시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이번도 제가 또 추석 맞으면서 또 이번에 그 선물을 준비할 때도 선배한테 보내는 선물이 이제 과일 종합 세트였어요. 근데 뭐 11만 원 하면 사실은
0: 네.
1: 비용 자체도 뭐 부담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 한 견만 오전에 한 견 나가서 일해도 될 수 있는 건데 또 그걸 보내면 또 그런 게 그만큼 오는데 그 종합 세트 안에 그 내용이 이 남방 과일이 있지 않습니까? 파인애플도 있고 그다음에 멜론 그 북한 사람들 몰라요. 그 뭐 말해도 뭔지 모르거든요. 멜론
0: 하얀 수박
1: 네 그다음에 천리향 그다음에 그 뭐 귤도 이제 엄청 또 이쁜 거 배사과들 다 완전히 북한에서는 김부조만 먹던 특제품 과일이거든요. 그 세트가 이제 바구니처럼 된 세트인데
0: 네.
1: 진짜 북한에서 아마 고위층들도 그런 건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 거 보내면서도 느낀 게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대한민국은 얼마나 이렇게 복된 나라인가 이렇게 생각되면서 오늘도 시편 67편 6절에서 7절 말씀 좀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0: 아멘.
1: 아멘. 네, 이렇게 참 이게 추석 명절은 보통 보면 그 한 해 동안 풍성한 이제 그 가을 거디를 하고 열매를 먹고 그 맺은 걸 가지고 이미 자기 선친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그런 날이잖아요.
0: 네.
1: 근데 그것마저도 북한은 어렵지만은 대한민국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우리의 천지 모든 만물들을 정말 이렇게 추석날에 이렇게 부모들한테 드리는 걸 볼 때는 참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연결된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주님을 경배하면서 그 속에서 은혜를 받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우상을 믿는 북한 얼마 차이 나냐 하는 걸 또 간절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참 그렇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가을도 함께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예. 주님을 남과 북이 그렇게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0: 하면서 나아가면서 그 하늘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 오늘도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김 대표의 내돈내산 이 시간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또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내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의 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성경으로 각각 한 번씩 두 번 낭독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주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복음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곁들여 주어지리라. 오늘의 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찬양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우리 주님 안에서 묵상한 후에는 북한에서 온 주경배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 이어집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 동생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희망찬 새 하루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단 한 분밖에 없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다 이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에서는 오래전부터 우리들에게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하여야 한다고 강요해 왔습니다. 그러나 70년이 넘는 오늘날 우리에게 차려진 것은 기아와 굶주림으로 인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량 아사였고 절망과 두려움뿐이었음을 변명할 수가 없네요. 태초의 세상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유일한 속성이고 그분의 모든 성품이십니다.

사랑 중에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인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고 예수님은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악한 사상과 거짓의 령에 속아 배고픔과 슬픔과 부족함과 절망에 빠져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고 그 사랑에 살지 않은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미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는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당신을 위하여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나를 위하여 외아들까지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들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을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 하나님을 붙드시겠습니까? 이 대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으시기 원하시면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향한 이 놀랍고 복된 소식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나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영생을 선물해 주신 은혜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부정하며 인간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에 빠져 살던 그 길에서 돌이키오니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교회로 살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9월 21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2에서 19도로, 낮 최고 기온은 24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7에서 19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7에서 28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하늘이 맑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일교차가 큰 환절기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복음 한 줄 시간 가운데 나누었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여러분 함께 따라 하셨나요? 영원한 생명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 가운데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신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의 고백을 같이 올려드리면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바로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그 소망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아름다운 가을 아침을 오늘도 주셨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어떠함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은 어느덧 깊은 산이 되고 넓은 호수가 됩니다.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는 것. 그 소망의 출발은 바로 예배죠.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9월 21일 월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이 아침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2장 23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만 8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2장 23절에서 40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은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의 모든 지파들이 다윗에게로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 함께 큰 잔치를 벌이는 장면으로 장면이 끝이 나죠. 자, 오늘 말씀 2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게 이르렀다. 그러죠. 자, 다윗은 사울이 마지막 그 아들들과 함께 전사한 길보아 산 전투, 길보아 전투라고 그러죠. 이 길보아 전투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 이제 헤브론으로 가라 하는 지시를 받아서 헤브론에 정착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 하, 한번 볼까요? 2장에 나오는데요. 1절은 사울이 마지막으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17절에서 27절까지 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슬픈 노래, 애가, 조가라고도 하고 애가를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당시 이제 다윗은 이 사울과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시글락에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몸을 사리고 전쟁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사울이 죽은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고향 유다로 돌아갈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돌아가라. 어디로 갈까요? 그러자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이 헤브론으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가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때 모든 유다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다윗을 그곳에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왕으로 있게 되죠. 자, 여기서 오늘 말씀 23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렇게 왕으로 있은 지 이제 7년이 지나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7년의 기간 동안 다윗은 유다를 더욱 강성한 나라로 세워가게 됩니다. 반면에 사울의 남은 자손이었던 이스보셋이라고 있죠. 이스보셋. 이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 왕가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조를 이어서 붙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이스보셋의 왕조는 줄어들고 어그러들고 다윗의 왕조는 점점점 강성해지니까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디로? 이 다윗에게로 기울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급기야 그 기울었던 마음을 갖고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윗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며 왕으로 세워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는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오는 기간, 7년을 기다렸습니다. 항상 물리적으로 무엇을 강제로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마음이 돌아오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형통함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리게 하시는데 그 시간이 때로는 몇 년이 걸릴 때도 있고 또 10년,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릴 때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혀 뭐 시간이 많이 걸리든 안 걸리든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약점이 뭐냐?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을 통해 변화되고 시간을 통해 기다리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잠잠히 있는 것에 너무 많이 약하죠. 그래서 마음은 조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기다리다 보면 큰 무리 없이 아마도 이 다윗이 유다 왕이 되고 성급하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다면 거기서 큰 내란과 전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특별히 제일 극심하게 반대하고 저항했을 무리들이 어디냐면 이 사울 지파의 족속들.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제일 극심하게 반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보면은 이 사울의 지파 얘기가 나오죠. 29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다 그 마음이 기울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울의 집, 여전히 이스보셋 계속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으나, 그렇죠? 그 중에서 이미 나오기 시작해서 나온 자가 몇 명이라고 그럽니까? 3,000명이요. 이제 민심이 이반되기, 지지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들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요, 여기 그 3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자손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죠. 이 베냐민 자손은 딱 3천 명. 근데 요단 동편에 세 지파들이 다 왔는데 12만 명의 무장한 군사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단 동편의 모든 지파의 마음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서 다윗을 기쁨으로 왕으로 삼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왕이 됐는데 어떤 지파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저거는 왕이 아니다. 막 이렇게 반발을 한다면 안에 이제 통합을 하는데 큰 내용과 진통을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가족의 마음이 하나 되는 데는 때로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할 제목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각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붙들어주셔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가 하늘에 쌓아야 할, 또 때로는 많이 눈물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음을 묶는데 하나님은 7년의 세월을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다윗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시기와 미움만으로 나라를 이끌려고 했던 이 이스보셋의 나라는 점점 기울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볼 때는 답답한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볼 때는 다윗의 왕조에는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시고 사울의 왕조에는 점점점 쇠락하게 하시는 걸 보니 모든 이스라엘 마음이 어디로? 다윗에게로 기울어 가더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아주 무장을 한, 여러분 이제 나라의 근간은 군사력이죠.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으로 나옵니다. 모든 지파, 왜 모든 지파에서 오느냐?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자는 거죠. 다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다윗에게로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그럽니다. 자, 지금 이 역대기에서는 모든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무엇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역대상 11장 10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했다 그러죠.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것이 말씀대로 하나하나 세워져 간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14절로 보면, 10장 14절, 여호와께서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가시는 거죠. 자, 이때 제일 먼저 다윗 왕조의 자손들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몇 명이요? 6,800명. 사실 유다 지파는 꽤 큰 지파였는데 여러분 이게 군사

다른 지파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30절에 에브라임 자손 중에 큰 용사가 몇 명 나옵니까? 2만 800명이 나오죠. 근데 유다는 6,800. 대조하면 아주 적습니다. 왜냐하면 26절에 심지어는 제사를 드리는 레위 자손 중에서도 몇 명이 나옵니까? 4,600명이 나오는데 어떻게 유다는 다윗의 밑에 또 군사를 더 많았는데 어떻게 6,800명밖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기존에 있던 군사들 말고 새롭게 이 다윗에게로 유다 지파로 합류해서 새롭게 세워진 이 군사들 요 숫자를 6,800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6,800은 그 유다 지파 전체가 아니라 새롭게 합류한 이들을 6,800으로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다 자손 중에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 6,800. 25절에 시므온 자손 중에 싸움 잘하는 큰 용사가 7,100. 레위 자손까지 이제 들어오는데 레위도 무장을 했는데 4,000. 그리고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 그러니까 아론의 집은 제사장 집안이죠. 제사장 집안. 대제사장 집안인데 레위 자손이 4,700이면 대제사장의 자손의 집안 중에도 3,700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0여 명이다. 특별히 여기는 사독 가문의 사람들만 이야기를 합니다. 지파가 아니라. 왜 사독 가문의 이야기를 하느냐? 요거는 이제 사독이 나중에 이 다윗과 함께 이제 왕조를 세워가고 나중에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윗과 함께 시작한 처음부터 다윗과 함께 있었던 다윗 가문, 다윗 왕국의 정통성을 갖는 제사장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에 베냐민이 3,000명. 여러 지파 중에 작은, 가장 인원이 작은 데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큰 용사가 2만 8백, 므낫세는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는 자가 1만 8천,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인원이 아주 작은 지파가 있습니다. 뭐 지파도 작고, 그게 바로 어디냐면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 사람들이 200명이 왔는데, 이 이사갈 자손을 소개하는 걸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여기 이제 시세를 안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The Times, 우리 그 생명의 삶을 보면은 이게 성경에 The Times 이렇게 돼 있죠. 때를 분별하는 사람, 때를 분별하는 지혜,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200명. 여러분 많진 않지만 정말 시기와 타이밍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록 적더라도 200명이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때를 분별하고 행할 것을 분별하는 사람. 귀하죠. 그래서 전쟁의 군사들인데 군사력으로 기여도 하지만 특별히 이 이사갈 지파 같은 경우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 기여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자, 그 다음 33절에 스불론 중에는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그 다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다. 이 더블 마인드. 딴 마음 차리는 거거든요. 요거는 전쟁과 같은 큰 위기 가운데 이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전쟁하다가 막 버리고 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건데 두 마음, 한 마음, 한 마음으로 품어야죠. 여러분 그 헬라어로 이 마귀를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블로. 디아라고 그러면 갈라진다는 뜻이거든요. 항상 마귀는 분열하고 갈라지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드는 거고 두 마음을 품으면 뭐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8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해.

0: 했다가 그다음 어떻게 해요? 의심도 하고 믿음과 의심이 마음속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런데 7절에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두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스불론 사람들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얘기하면서 38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어떤 마음으로? 성심으로, 성심으로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여기 중요한 표현입니다,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했다.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고자 했는데,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해서 같이 사흘을 지내고 먹고 마시며 큰 기쁨 가운데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도 온 마음으로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고, 또 목장에서도 온 한 마음으로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고, 남선교회 또 여전도에서도 온 마음으로 한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그리고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마음 얻는 것, 마음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헤브론에 몇 년을 두셨다? 7년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더디게 간다 할지라도 마음을 얻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을 맡기며 믿음으로 우리는 순전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언젠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하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협력하고자 헤브론으로 모인 용사들로 이스라엘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지파들이 앞다투어 나서며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데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가 몰려온 결단이 이 아침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이사갈 자손들처럼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나 되었다는 기록에도 주목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어느 것이 정의인지를 분별하고 그에 따라 담대히 행동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들의 결심과 행동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순종이 녹아있음이 묵상되어서 더욱 본받을 일이에요. 이렇게 여러 지파가 함께하는 기쁨의 잔치로 다윗은 먼저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믿음의 여정에도 새 역사를 쓰는 은혜를 기대하며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아멘.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 그를 돕는 자를 많이 세우시며 또한 그 모든 무리 속에 늘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는 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 9월 21일 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 제장 남지구 인도의 이영순이었어요. 성도님들 명절을 앞둔 한 주 말씀 안에서 그래도 강건하십시오. 샬롬.

0: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모두 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사실을 모르는 분 계시나요?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 죽어간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사실 죽음이라는 문턱에 하루 더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죽음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죠. 성경은 우리의 연수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 날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표현 중에 time flies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라는 표현인데요. 직역하면은 시간이 날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천국과 지옥 중 어디 가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지옥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혹시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미국에 도착하면 입국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데요. 입국심사에서 보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비자죠. 미국 비자. 비자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또 얼굴이 잘생겨도 또 심지어는 유명해도 돈이 많아도 절대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유명했어도 돈이 많았어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이죠. BC와 AD,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래서 역사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좋은 소식이 되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2000년이 흘러오면서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시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 중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문제보다 주님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변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며 내용은의 삐삐치니 시작합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오늘 내용은 햇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를 섬기시는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 나는 실패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은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제자리 걸음일까?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스스로에게 낮은 점수를 매기며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며 실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우리의 생각과는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기드온이 살던 시대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곡식과 가축을 빼앗아갔고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산 속 동굴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기드온도 처음부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역시 두려움과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지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두려워서 좁은 포도주 틀에서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씀을 하셨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은 한 나라를 구할 만큼 용맹한 사람을 가리키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런데 당시 기드온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그를 향한 이러한 호칭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마음에는 늘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고 자신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스스로를 작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만을 보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고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놀라운 일까지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내 자신의 현재를 바라보며 실망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너머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시지요. 사람은 우리의 실패를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 너머에 있는 사명을 바라보십니다. 혹시 오늘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계십니까? 혹시 자신을 실패한 부모라고 생각하고 실패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실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단정하며 스스로를 정죄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기드온 역시 자신을 그렇게 여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현재 모습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지금 모습만 바라보지 않지요. 아직 어린 자녀 안에 감추어진 가능성과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녀가 혹시 인생에 넘어진 그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줍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사명을 먼저 바라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혹시 지금 내 자신의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는 사람이 결국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리며 네오네 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40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레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갈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장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0장 1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3분 이상 기도하지 않고 이 3분마저도 새끼 식사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에겐 날개가, 배에는 돛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 영혼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날개도 없이 날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고 자는 제자들을 나무라신 말씀이지요. 기도는 우리 삶의 핵심이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불을 밝히세요. 깨어 기도할 때 삶은 강력해지고 시험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성껏 기도하며 기도의 위력을 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서울 바하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도울 수 없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노먼 빈센트 필이 어느 날 골프를 치다가 풀 베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잠시 나눈 대화였지만 청년은 말도 잘하고 인상도 아주 좋았습니다. 청년의 재능이 아깝다고 생각한 필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직 젊고 충분히 유능한데 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나? 꿈에 도전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꿈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도울 수가 없네. 내일 다시 올 테니 인생의 목표와 하고 싶은 일, 그나마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 세 가지를 종이에 적어오게. 하루 동안 고심한 청년은 다음 날 세 가지 답을 적어왔습니다. 저는 공장장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머리를 쓰는 일보다는 몸을 사용하는 일을 더 좋아합니다. 청년의 목표를 확인한 필은 격려와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자신의 목표대로 몇 년 뒤 플라스틱 제품 생산업체의 공장장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꿈에 나타난 하나님에게 자신의 바람을 즉각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선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좋은 소원을 우리 마음에 주신 주님이 또한 그 소원을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인생의 목표와 하고 싶은 일 세 가지를 쓰고 주님께 이루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CTS합 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윤영주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매주 시간에는 광양 세동산교회 서상현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의 기회를 붙잡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날 마침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학교 아동부 예배 시간에 참석하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장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부서에 방문하시는데 오늘 창조에 대해서 공부했지? 아마 목사님께서 물어보실 거야. 우리 상민이는 누가 만들었니?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라고 대답해야 해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상민이를 많이 칭찬해 주시고 큰 선물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았지요? 라고 말했어요. 아이들이 모두 큰 소리로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막 도착하려는 그 시간에 상민이가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도저히 참지 못하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결국 목사님께서는 상민이에게 물어보셔야 할 질문을 그 옆에 있던 철수에게 하셨습니다. 우리 철수는 누가 창조했지? 그러자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요.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그러자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이는 지금 화장실에 가 있어요. 유머입니다. 철수의 대답도 참 귀엽지만 만일 상민이가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상도 받고 칭찬도 듣고 부장 선생님도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중에 그렇게 후회했던 경험들을 누구나 한 번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자신에게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기회가 언젠가는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기회는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찾아온 기회가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회는 왔을 때 붙잡아야 합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놓쳐버린 기회는 때론 우리에게 오랫동안 후회와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유혹과 어려움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붙잡아 주님 앞에 서는 날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러한 은혜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아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아스는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뜻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이름은 다윗의 계보를 거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되는 그 족보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인 이 룻기서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사회는 한 가정이 가난으로 기업을 잃거나 가문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가까운 친족이 그 가정을 위해 책임을 감당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은 흔히 기업 물을 자, 곧 가까운 친족으로서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주고 친족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무르다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여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엘은 자신의 힘과 대가를 지불해서 어려움에 빠진 친족이 잃어버린 기업과 권리를 회복하도록 돕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책임은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졌습니다. 가난 때문에 토지를 팔게 된 친족이 있으면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되찾아 줄 수 있었습니다. 또 자손이 없이 죽은 사람의 그 이름과 가문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책임도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룻기서에서는 바로 이러한 기업 물음과 죽은 자의 이름을 이어주는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보면 참 낯설게 느껴지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고대 사회였던 옛 부여의 형사치수제와 같이 죽은 형제의 가문을 보존하기 위한 혼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율법과 고대 부여의 혼인 풍습을 동일한 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문과 공동체를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의 문화적 감각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고엘 제도의 중요한 정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지키도록 하셨고 가난과 죽음으로 인해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공동체 안에 책임과 회복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설명하면서 흔히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룻기서는 죽음으로 시작하여 생명으로 끝나는 책이다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이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습니다. 한 가정에 죽음과 상실이 연이어 찾아옵니다. 그러나 룻기서의 마지막으로 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룻이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죽음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생명으로 끝납니다. 상실로 시작된 이야기가 회복으로 끝납니다. 절망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룻기에 흐르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라오미와 룻, 이 두 가부는 모압을 떠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막막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추수하는 밭에 나가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룻은 그렇게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봉양하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만난 사람이 바로 보아스.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 집안의 친족이었고 룻이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보면서 그녀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룻에게 특별한 친절과 보호를 베풀어줍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들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까운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룻에게 알려줍니다. 룻기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나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사용해야 했고 죽은 자의 이름과 기업이 이어지도록 하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세상적인 계산만 한다면 굳이 자신이 감당할 이유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손해를 볼 수 있었죠. 책임이 커질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것을 단순히 손해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부담이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아스는 그것을 은혜의 기회로 바라본 것입니다. 예전에 한 증권회사 광고에 이런 유명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노라고 말할 때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광고는 당시 젊은 세대에게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상징하는 문구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에서도 모두가 안 된다라고 할 때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믿음의 사람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보아스는 세상의 기준과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부담스럽고 손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은혜의 기회를 발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잃고 가문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한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위해 그 책임을 감당하기로 결단합니다. 결국 보아스는 은혜의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은 한 가정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벳이 태어났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이새에게서 다윗이 태어났으며 그 계보를 통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보아스 자신은 그날 자신의 결단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간에는 그 순종의 끝이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그 순종을 붙드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로 이어가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도 보아스처럼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므로써 은혜의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아무리 책임을 감당하고 싶어도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룻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성도 여러분, 보아스는 자신의 감정만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당시의 질서를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으로 넘어오면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당시 성문은 단순히 사람들이 출입하는 장소가 아니라 중요한 거래와 법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공적인 장소였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무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온 은혜의 기회를 놓친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하여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오미가 엘리멜렉에게 속했던 밭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자신보다 가까운 친족인 그에게 먼저 기업무를 권리를 행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처음에는 말합니다. 내가 물으리라. 그런데 5절에서 보아스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5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누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듣자 그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본문 6절은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기업무를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처음에는 내가 물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생길 가능성을 생각하자 포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손익 계산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눈앞의 기업을 지키려고 하다가 성경의 위대한 구속사의 한복판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던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만일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자신의 책임을 감당했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는지 우리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에게 주어졌던 기업무를 자의 기회가 보아스에게 넘어갔고 성경은 그의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은 채 그를 아무개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에 순종했던 보아스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 둘을 갈라놓았습니까? 한 사람은 손해를 먼저 보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기업을 붙들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기회를 포기했고 한 사람은 그 은혜의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무개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움직입니다. 그러나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뒤로 물러섭니다. 나에게 유익하면 책임을 감당하지만 희생해야 한다면 외면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결국 무너집니다. 나라와 사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의 문제와 국제사회의 여러 갈등 역시

현재의 이익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당장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서로 협력하고 책임있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부담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회복을 생각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고 다음 세대가 살아갈 길입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때로는 눈앞의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가까운 친족은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두려워서 그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보아스는 자신보다 가까운 그 친족에게 먼저 권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포기하자 자신이 기꺼이 그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보아스를 통하여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됩니다. 힘이 들어 포기하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왜 내가 이것까지 책임져야 합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의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해와 이익을 먼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적 삶입니다. 복음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세계적 문제, 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 가정적 문제, 교회의 문제를 단순히 피해야 할 짐으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어쩌면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은 지금의 힘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며 그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의 위에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업가가 그의 아들 마커스에게 3등칸 배표를 지어주며 사업이 될 만한 것을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이 일본 요코하마에 갔을 때 사업을 위해 고민하던 중 바닷가에 버려진 조개 껍데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쓰레기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그것이 기회로 보였습니다. 그는 버려진 조개 껍데기를 이용하여 단추와 장식품 등을 만들어 영국으로 가져갔고 사업을 키워갔습니다. 이후 석유 운송 사업에도 뛰어들었고 석유를 운송하기 위해 아예 석유를 담는 배를 만듭니다. 뱃머리에 조개 모양을 그려넣습니다. 이것이 바다의 조개라는 뜻을 담은 세계 최초의 유조선인 유렉스입니다. 1895년 스웨즈 운하를 통과한 유조선 69척 중 65척이 마커스 세뮤얼의 선단일 정도로 그는 큰 성공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바라보아도 서로 다른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쓰레기를 보고 어떤 사람은 가능성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고 또 어떤 사람은 기회를 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가능성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한

0: 것만 바라보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새로운 기회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혹시 인생의 첫 번째 기회를 놓쳤습니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여러분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넘어진 사람에게 다시 걸을 힘을 주시고 다친 것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세상의 눈에는 가치 없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세상의 눈에는 아무 힘도 없어 보인 저 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로마 사람들에게는 저 십자가는 수치와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것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사람들이 실패라고 말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너무 힘이 드신가요? 눈앞에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십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아무개처럼 지금의 어려움을 손해로만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보아스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손해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에서 그 어려움 넘어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기회를 붙드십시오.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막혔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회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리에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비어있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충만케 채워주실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에게 찾아온 일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기회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았을 때 그의 작은 순종은 한 가정을 살렸고 한 가문의 역사를 회복시켰으며 다윗의 계보를 거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있습니다.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십시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전하십시오. 교회를 세울 수 있을 때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다음에 하겠습니다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은혜의 기회는 믿음으로 즉시 붙잡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세종상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아무개처럼 힘듦의 문제를 그저 손해로 여기며 포기하여 은혜의 기회를 놓치는 자가 아닌 보아스처럼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들기로 결단하여 오늘의 문제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다시금 회복과 치유하심과 채우심의 역사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기회를 붙잡는 자, 은혜의 기회를 붙잡는 자, 바로 우리 성산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광양 세동산교회 서상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

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93-8252, 지역번호 061-793-8252번 광양 세동산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새벽 시장을 여는 상인의 손끝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청년들의 도전에서 순천의 내일은 시작됩니다. 생태가 지켜온 도시 위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위산업과 첨단산업으로 새로운 미래산업을 키워갑니다.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 대한민국 미래경제도시 순천. 이 캠페인은 시민주권시대 소통하는 열린 순천 순천시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부산 하나샘교회 윤호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주시고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배하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세우신 그 목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드러내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있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경의 가치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 나라에 좌정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일본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회 초반부터 근대 오정의 성승민 선수가 압도적인 기량으로 대한민국 1호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수영, 정구, 태크볼, 남자 농구와 같은 다양한 종목에서 자랑스러운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통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바로 남모르게 흘린 땀방울이란 스토리죠. 꼭 메달을 따야만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시상대에 섰건 서지 않았건 찬란한 스토리인 이유는 부상과 한계를 넘어서야 했던 열정의 땀방울이 그 스토리의 중심이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 우리도 우리마다의 삶의 트랙 위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자리에서 묵묵히 땀방울을 흘리고 계시죠? 그래도 이 아침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흘린 땀방울에 대해서 유일하게 모든 것을 그리고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 땀방울을 알아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렇게 권면해왔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것을 원하신다.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성도의 신실한 노력은 하늘나라의 기록책에 단 한 줄도 빠짐없이 녹아있다. 주님을 위해 흘린 땀방울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훗날 하늘의 면류관을 장식할 보석이 된다. 성경을 보면요, 이사야서에 열심히 땀을 흘렸지만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이거 헛되이 수고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 그 선지자가 나와요. 예, 힌트를 드렸죠.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49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과가 없어 보일지라도 내가 흘린 수고의 가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 나의 참된 보상과 상급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평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찬양해 볼까요? 할렐루야.

여러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흘리는 이 땀방울을 주님께서 분명 기억하시기 때문에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들의 그 땀방울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하며 뚜벅뚜벅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겠죠.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 평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흘린 그 비공개의 땀방울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골방에서 흘린 기도의 눈물,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힘을 내어 다시 시작했던 사랑의 이야기, 그 묵묵한 땀방울을 하늘의 기록책에 낱낱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명절 기간 얼른 오면 좋겠다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관계 여러 가지 상황들 지쳐서 그냥 명절이 그냥 좀 피하고픈 분도 어제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힘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흘리는 그 땀방울을 분명 알아주시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좀 고백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할렐루야.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날에 갚아주실 것이다. 그날에 그 땀방울을 주님이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의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이

엄청나게 지금 땀방울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며 있잖아요. 잠시 후에 여러분 탁구 선수 중에요. 국가대표 선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 크리스천이 있겠지만 제가 유일하게 본 선수예요. 탁 이렇게 탁구 경기에서 이기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의 이름이 이은혜 선수예요. 이름도 은혜예요. 몽골에서 귀화를 했는데 우리 양영자 선교사님이 이제 몽골 선교를 갔을 때 그때 후학으로 키워서 그때 기도로 예수님 믿게 하고 정말 신앙이 좋아요. 오늘 이은혜 선수를 연결하면 참 좋은데 그게 지금 여러 여건상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선수 지금 시합 중이시니까요. 오늘 이은혜 선수의 어머니 같은 멘토 전도사님이 있어요. 이은혜 선수의 청년부 전도사님이신데 잠시 후에 찬양 듣고 전화 연결해서 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제가 그 땀방울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듣고 함께 하시죠.

0: 탁구대 위에서는 라켓을 잡고 뛰는 한 청년이 있는데요. 한 손에는 라켓, 또 한 손에는 보금을 들고 코트 위를 누비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아, 경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은혜 탁구 선수. 우리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로 지금 출전 중에 있는데요. 이 선수를 어머니처럼 가슴에 품고 언니처럼 기도하시는 김포 하나로교회 정희 전도사님 오늘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피드님 감사합니다.
0: 와, 할렐루야 전도사님.
1: 할렐루야.
0: 저는 오랜만에 목소리였는데 아니 전도사님. 네. 우리 전도사님은 원래 그 김포 하나로교회 전도왕이시잖아요.
1: 아이 그래 전도왕은 아니고요.
0: 예.
1: 저희 교회가 이제 워낙 전도를 많이 하고.
0: 그러니까요.
1: 말씀 주셨으니까 10월 25일이 이제 모시오기 축제예요.
0: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열정의 전도사님. 정말 우리 김포 하나로 교회는 뭐 또 전도에 좀 특화된 정말 전도를 생명 걸고 사명으로 하시는 제가 알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때도 제가 공개 방송 가서 참 은혜 받았었는데 아니 그런데 전도사님 오늘 저희가 뭐 그 이야기도 그 이야기인데 오늘 땀방울을 흘리는 한 청년 아니 이은혜 선수 좀 지금 소식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는 게 아니 제가 봐도요 유일하게 무릎 꿇고 경기 때마다 승리할 때 기도하는 선수가 제가 눈여겨봤어요. 근데 이은혜 선수가 있던데 이 이은혜 선수하고 전도사님하고 각별을 하는 것 같아요?
1: 우리 이제 양영자 선교사하고 저하고는
0: 예.
1: 40년 직이고요.
0: 아.
1: 너무 감사하잖아요.
0: 예.
1: 양 선교사님이 선교사의 길을 가고 제가 전도자의 길을 가고
0: 아.
1: 이제 양 선교사님의 소개를 받아서 이제 우리 이은혜가 저희 교회를 오게 됐어요.
0: 아.
1: 근데 저희 이은혜는 그 7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왔는데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제
0: 아.
1: 저희 교회에 와서 아무래도 기화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0: 예.
1: 근데 이제 저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청년의 믿음이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0: 오.
1: 그리고 요번에도 이제 물론 올림픽 때 그 무릎을 꿇는 그 독일 선수와
0: 맞아요. 기억나요. 예.
1: 그다음에 스웨덴 그 수비수 이제 약간의 그 선수들이 그 유형이 있는데
0: 예.
1: 이은혜가 약간 수비수한테 조금 몰리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0: 예.
1: 그때도 1세트에 지고 나머지 2, 3사를 이겨서 이제 이렇게 8강 뭐 이렇게 올라갔는데
0: 예, 예.
1: 무릎을 딱 꿇더라고. 그게 올림픽이잖아요.
0: 예, 예.
1: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에서 할 때도 큰 게임을 하고 이길 때는 무릎을 꿇어요.
0: 오.
1: 저희도 이제 뭉클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왔냐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애를 단단하게 변화시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0: 오.
1: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아시안게임 준비를 하면서
0: 예.
1: 진천에서 했잖아요.
0: 예, 예, 예.
1: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하는데 그 예배를 오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올 때도 있고.
0: 진천에서? 와.
1: 진천에서 택시를 타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하는 그 토요일 날은 주일 날은 진천에서 다 연습이 있어요. 그 시간에.
0: 예, 그렇겠죠.
1: 근데 이제

0: 감독님한테 30분 정도만 좀 봐달라 하고 예. 왔어요. 오. 저희도 뭐 너무 놀랬죠. 그만큼 이은혜는 한 손에 라켓, 한 손에 부금을 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도 그렇게 적용을 하는 청년이에요.
1: 야.
0: 이번 마지막 하는 그 주일날
1: 예.
0: 목요일날 일본 출국하니까 그 전 주일날은 당연히 연습을 선수촌에서 하지
1: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0: 왔다 갔어요. 그래서 와. 저희 교우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제 1부 예배 끝나 1부 예배가 7시 반 예배인데 8시 반 끝나자마자 우리 교우가 데려다 줬어요. 택시 타고 이런 시간들이 걸릴까 봐.
1: 네.
0: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믿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금메달을 따든 못 따든 그건 전 상관없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홀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 누구라도
1: 그러니까요.
0: 저 아이 뒤에는 저 선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게 증거된다면 뭐 더 이상 뭐가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1: 지금 어제 출전은 우리 전도사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은혜 선수를 향한 어찌 보면 큰 언니 같은 우리 지금 믿음을 양육한 그 전도사님으로서 참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모습이 너무 대견해하시는 것 같고 또 말 그대로 지금 경기는 이은혜 선수 같지만 거의 그 영적인 경기는 전도사님이 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제가 받고 근데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좀 이렇게 짧게라도 연결하고 싶었던 것은. 스포츠가 승패가 갈리는 치열한 현장이잖아요.
0: 네네.
1: 그런데 오늘 그 귀한 아시안게임 경기에 국가대표 선수가 돼서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참 은혜에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네네. 또 이은혜 선수가 그 순간순간마다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것도 참 아름다운 간증일 텐데 전도사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전화 인터뷰한 이유는 우리 은혜 선수를 위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이 믿음의 선수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또 뭐 신유빈 선수 이렇게 많이 좀 알잖아요. 그런데 이은혜 선수에 대해서 이 믿음의 기독 탁구 선수가 있는데 좀 어떻게 기도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0: 이은혜 선수가 주장입니다.
1: 주장.
0: 예, 주장으로서 단체전을 잘 이끌고
1: 예.
0: 그리고 이제 이은혜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1: 예.
0: 김나영 선수와 함께 복식을 나갑니다. 개인 복식이에요.
1: 예.
0: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데 우리 나영이도 제가 출국하는 날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고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했는데요. 이 김나영하고 하는 복식에 이은혜와 김나영 서로 믿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잘 해서 이번에 기적의 중심에 이 복식이 섰으면 좋겠어요.
1: 김나영 선수와 이은혜 선수의 복식.
0: 네네네.
1: 아, 알겠습니다. 우리 전국의 네. 방송 가족들이 우리 극동 방송 가족도 짧게라도 또 마음을 모아 특별하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외에도 우리 탁구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그 땀방울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우리 네. 이은혜 선수가 사실 몽골에서 귀화를 했잖아요.
0: 네네네.
1: 그만큼 또 이은혜 선수 그 마음에 이 신앙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특별한 좀 간증이 있을 텐데 제가 이은혜 선수에게 들어보고 싶지만 이건 또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들어보고 전도사님이 한번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이은혜가 이제 일단은 대한민국에 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고 저희들 늘 같이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은혜의 지금 제가 속마음은 모르겠으나
1: 예.
0: 이미 그 아이의 기도의 제목이 한 손에 닿게 한 손에 복음이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불러서 지금 훈련했고 지금 이렇게 사실 16년 만에 동메달을 딴 거잖아요. 올림픽에서.
1: 그렇죠. 그렇죠.
0: 그리고 지금 이제 주장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지금 만드시지 않나.
1: 맞습니다.
0: 그거를 우리 이은혜도 저는 충분히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하리라고 믿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렇게 쓰임 받도로 지금 양양자 선교사님이 세계적으로 또 쓰임을 받습니다. 처럼 뭔가 도구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이미 탁구란 걸 주셨으니까 이번에 이 복식에 쓰임 받아서 올림픽 이 아시안게임에서 이렇게 쓰임받았다는 것이 전도지가 되기를 이은혜도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1: 야.
0: 저희를 지금 1025에도 이

0: 이은혜 전도지가 좀 나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또 이은혜 선수 응원하고요. 정말 네. 또 복식에서 좋은 결과가 또 있으면 또 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한번 제가 그 사심인데요. 그 제 네. 취미가 탁구인데 그 우리 극동방송에서 탁구를 가장 잘 치시는 분이 우리 맹주환 사장님이시고 그 다음이 좀 제가 되지 않나?
0: 하늘이요, 꼭 한번 가야 되겠네요.
1: 뭔가 한번 사심이 가득한. 네, 그렇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네네. 이은혜 선수 또 이렇게 믿음의 조력자인 정희 전도사님이 열정을 다해서 우리 은혜, 우리 은혜 하시면서 또 그 애정을 갖고 영적인 또 지도를 하시는데 힘내시길 바라고 오늘 함께 저희 극동방송 가족들도 기도할게요. 여러분이 또 응원의 문자를 한번 저희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은혜 선수 힘내세요 하시면 제가 이것을 캡처해가지고요.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은혜 선수가 읽도록 그렇게 해서 야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한번 보시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또 극동방송 가족들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은 사실은 이 전도자시고 축복의 사람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방송 가족들 축복해 주시면서 이 시간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0: 우리 이은혜 선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에게 온 마음 다해 감사드리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하반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시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이 중보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부족하지만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아멘. 지금까지 김포 하나로교회 정인 전선님과 같이 했고요. 또 10월 25일 날 우리 교회 전도대회가 또 정말 힘있게 펼쳐질 텐데 그 일을 위해서도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고맙습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피디님.
1: 6472님 김나영 선수와 이은혜 선수의 호흡이 맞고 기도의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2797님 주님을 위해 흘린 땀방울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5123님 와 좋은 성과가 있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239님도 이은혜 선수의 승리를 응원하며 저도 기도합니다. 7474님 피디님 제 이름은 성은혜입니다. 이은혜씨 주님 안에서 화이팅 하시면서 맞습니다. 이은혜 선수의 그 모토가 있대요. 한 손에는 라켓을 그리고 한 손에는 복음을 그러니까 양형제 선교사님의 그 모토처럼 이 귀한 믿음이 전수되는 것이겠죠. 오늘 이은혜 선수 또 주장의 중책을 맡아 지금 또 팀을 이끌고 있는데요. 경기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흘린 땀방울 분명 우리를 응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땀방울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샵 1069번으로 기다리고 또 오늘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주시면 링크를 공유해 드릴게요.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 생방송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어요. 경기에 승패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에 서 있음이 참 감사한 일이다. 7944님, 이은혜 선수 소식을 듣고 왜 이렇게 아침부터 제 마음이 뜨거워지죠?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매 순간 주님이 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권남기 안수 집사님은 피디님, 제가 몽골을 엄청 사랑하거든요. 하시면서 이은혜 선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네요.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을 공유하기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으로 오프닝 말씀 문자 주시면 링크 주소 공유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0: 이 내용을 여러분만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분명 좋은 일이,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또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7시 38분 지나고 있는데요. 아침의 쉼표, 아름다운 묵상, 아름다운 글, 아름다운 목소리. 추석 특집, 추석 미니 특집입니다. 아침의 쉼표. 황미경 사모님, 같이 하시죠.
1: 추석은 가을의 달빛이 좋은 밤이라는 뜻의 달의 명절입니다.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계절, 들판에 익은 곡식, 탐스러운 과일이 맺힐 때면 하늘도 크고 둥근 보름달로 화답하지요. 우리 조상들은 그 달을 보며 한 해의 수고를 위로했습니다. 땅이 자리를 내어준 것에 감사하고 하늘이 허락한 결실에 감사하며 함께 그것들을 일구어온 이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둥근 달은 마치 한 해의 수고를 다 알고 있다는 듯 말없이 환하게 미소짓지요. 추석의 보름달은 단순히 밤하늘에 떠있는 달이 아닙니다. 채움의 상징이자 고마움의 표현이며 서로를 돌아보게 하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한 해의 풍년을 기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처럼 허락하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시간이지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늘 차고 기웁니다. 어떤 날은 보름달처럼 충만하고 어떤 날은 초승달처럼 가늘기도 하지요.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날도 있지만 아무리 애써도 뜻대로 되지 않는 날도 있지요. 그런데 달은 기울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그 자리에서 다시 차오르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이 위로가 더욱 깊어집니다. 우리의 형편이 달처럼 변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기울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일으키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추석이 되면 사람들은 먼 길을 마다않고 고향으로 향하지요. 그 길 끝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어린 시절 골목이 있고 오래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추석은 만남의 명절인 동시에 그리움의 명절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다 가신 분들의 삶을 추억하고 이들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며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달은 누구의 지붕 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부잣집들에도 가난한 집 창가에도 떠있지요. 고향에 온 사람에게도 뜨고 사정이 있어 가지 못한 사람에게도 뜹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은 마당에도 혼자 그리움을 삼키는 작은 식탁에도 똑같은 빛을 건넵니다. 마치 누구에게나 똑같이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빛과 같이요. 앞만 보고 걸어오느라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고 잊고 지냈던 얼굴들이 떠오르니 추석은 어쩌면 하늘의 달이 차오르는 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 차오르는 날인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을 다시 배우는 시간 아닐까요? 달은 하늘에서 차오르고 감사는 마음에서 차오르듯 그 감사가 사랑이 되어 흘러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환한 보름달이 뜨게 됩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맞이하는 올해의 한가위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의 쉼표 황미경 사모였습니다.

아름다운 묵상, 아름다운 글, 아름다운 목소리 황미경 사모님의 아침의 쉼표로 같이 했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보름달처럼 차오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도요, 참 감사했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행복하게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참 감사할 일이죠. 그렇죠? 이 올해 복된 한가위의 아침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좋은 하루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의 그 아침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문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땀방울을 기억해 주시는 분. 주님은 이 아침 우리의 그 모든 땀방울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시고요. 주님을 위해 흘린 땀방울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면류관을 장식할 보석이 되죠.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들, 이번 주에 또 추석 명절이 다가오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모든 관계에 대한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의 마음을 전할까 하는 그 노력들 있잖아요. 그 땀방울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우리의 보응이 우리의 하나님께 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하고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메들리 찬양 함께하면서 이 시간 인사할게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박정일 장로입니다. 9월 28일은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신 날입니다.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모두가 피난을 권유했지만 목사님은 애양원 환우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며 끝까지 곁을 지키다 공산군의 총탄에 쓰러지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환난과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9월 한 달 나의 편안함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나의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돌아보며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킵시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이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분노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명절을 앞둔 주 월요일이네요. 뭔가 마음이 다들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 챙겨야 할 선물 목록, 귀성길 교통편, 연휴 전에 마무리해야 할 일들까지. 몸은 일터에 나와 있어도 마음은 이미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는 날이죠. 성경을 보면 명절 잔치를 준비하느라 일손이 바빠 마음까지 조급해졌던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하시며 조용히 마음의 쉼을 권하셨죠. 명절에 참된 의미는 분주한 일감이나 거칠애에 있지 않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분주함에 휩쓸려 정작 누려야 할 평안과 감사를 놓치지 않길 소망해요. 오늘 복잡한 머릿속 잠시 비워두고 우리의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심호흡 한번 크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조급함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무장하시길 소망합니다.

분주할수록 바쁠수록 주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만 의지해요.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찬양으로 이번 주 힘찬 라디오의 문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새 아침 주시고 기쁨의 날 선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명절 전 월요일은 좀 묘해요. 달력의 빨간 날 기다리는 설렘도 있지만 그 전에 해내야 할 업무들, 장봐야 되는 목록들, 선물 챙겨야 되는 거, 또 이동 계획, 머릿속에 투두리스트가 빽빽하죠. 이걸 이번 주 수요일 전까지 다 끝낼 수 있을까? 벌써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명절의 주인공은 내가 해야 할 일더미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우리를 모이고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주인공이 돼야 되겠죠.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 오장한님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4812님 택배 일하고 계시대요. 명절 특수라 지난주부터 전쟁 중입니다. 몸살 날것 같지만 가족들에게 선물 보내는 분들의 마음 생각하며 힘내고 계시다구요. 아, 이렇게 정말 그 보내는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배달해 주시면 얼마나 그 정

성이 함께 담겨 전달될지 무사히 완주하시기를 응원합니다. 힘내시라고 레모나 선물 전해드릴게요. 7703님은 장보기 리스트 적고 계셨대요. 한숨이 나오셨다고 하는데 물가도 만만치 않고 손이 갈 일은 왜 이리 많은지요. 하지만 힘내보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범위에서 준비하시는지 친척들이 어느 정도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무엇을 주시든 맛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밥 그게 어디예요. 그게 뭐든 정말 감사히 기쁘게 잘 드시리라 믿고 좋아할 가족들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하실 수 있길. 그래도 너무 손목 팔목 허리 조심하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7703님께도 레모나 전해드릴게요. 1290님, 오늘부터 야근 확정이시래요. 동료들 모두 날카로워져 있는데 제가 먼저 분위기 부드럽게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아, 연휴 앞두고 회사에서는 좀 분주할 수 있죠. 저희도 그런데 우리 알차게 시간을 쪼개서 잘 해보고 또 명절에는 쉼을 가질 수 있길 바라 봅니다. 지혜와 집중력 더해주시리라 믿습니다. 9041님은 오랜만에 고향 내려가는데 신학 문제, 현실적인 비교 때문에 마음 어려우시다고요. 이번 추석엔 화목하게 지나가길 기도하신다고 보내주셨는데, 그러게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만나는데 때로는 상처받는 순간들도 있죠.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우리 짧게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명절 전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루틴에서 조금 벗어나서 가족들이랑 부대끼면 좋은 추억도 많이 생기지만 또 서로 마음 상할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 기도로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한 알,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을 승리로 이끌 말씀 비타민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손님 맞이에 마음이 바빠진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이름을 두 번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엔 안쓰러움과 다정한 위로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번 주에 우리는 어쩌면 마르다처럼 분주한 손길로 명절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가족을 먹이고 집안을 정돈하고 예의를 갖추는 일 모두 귀한 헌신이죠. 하지만 그 일들 때문에 정작 감사를 잃어버리고 마음의 원망과 피로만 쌓인다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겠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지금 평안이 있느냐? 분주한 손을 멈추고 잠시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 음성에 귀 기울였던 마리아처럼 우리 영혼의 닻을 먼저 말씀에 내려놓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주함 속에서 주님 주신 평안 꼭 붙잡으실 분 계시다면요. 샵 1069번으로 아멘 하고 보내주세요. 응원의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

명절 앞둔 월요일, 세상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의 시계는 주님의 평안에 맞춰뒀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할 일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뿐이겠죠. 일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앞세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따뜻한 찬양, 삶의 이야기로 여러분 곁을 찾아올게요.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양현민이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요스베들 교회 이윤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을 받은 은혜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남들이 하는 거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자, 하나님을 믿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데, 아, 현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 산적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거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라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요즘 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사는데 꼭 그렇게 너만 유난 떨면서 살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해. 남들도 다 그렇게 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아, 나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나만 안 하면 뭐에 뒤쳐져요? 국제 정세에 뒤쳐지는 거예요. 아, 세계적으로 한다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죠. 남들 교회 다 하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해봐야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보편

자연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매우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죠. 어떻게 순전히 복음의 정신으로만 살아가냐? 어떻게 복음만 가지고 살아가냐? 너는 야,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되냐?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떻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 그 가난한 자들만 도우면서 사느냐? 우리는 언제 대접받냐? 언제 우리는 조금 대접도 받아보고 인정도 받느냐? 우리가 언제까지 십자가만 짊어지고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나만 좋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언제까지 복음만 가지고 십자가만 짊어지고 가? 교회를 위해서 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으면 좋은 거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거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바로 교회가 잘 되는 일. 교회가 잘 되는 일인데 꼭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모두에게 좋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으면서 그 일을 해도 된다라고 여기는 거야.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두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담대하게, 과감하게, 그리고 해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요거 보니까 저기 다른 교회도 한대. 이거 저기 큰 교회도 한대. 이거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다 한대. 이 생각을 다 하는 거야. 어찌 보면 여러분, 아합도 아마 나라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도 좋지만 바알 같은 신도 필요한 거죠. 그런 어떤 아합의 고민 속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원적 종교 정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그런 정책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원래 섞이는 것, 여호와 외에 다른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지, 비록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 정서든 다른 나라가 하든 이웃이 하든 그것이 요즘 MZ세대의 유행이든 그것은 그것이고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은 엘리야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에 대해서도 싫어했고 하나님과 바알 그둘 사이에 적당히 섞여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상 18장 21절이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엘리야는 단호합니다. 적당히 섞여서 살아가도 돼지가 아니라 바알을 믿든 하나님을 믿든 한 가지만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합의 정책을 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야 됐고 엘리야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바알의 열심이었음을 엘리야의 열심이었음을 그가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이 원했던 것은 섞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 그가 하나만 원했던 건데 그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그 고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엘리야야, 너 나만 섬기는 게 너무 힘들지? 그런데 있잖아, 너만 있는 거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섬기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었다라는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리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따라가지 않는 7천 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었을까요? 하나님은 아합의 그런 이원적 종교 정체, 그것을 따르지 않고 두 마음,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유일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는 남겨진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양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느냐?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세상적으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면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도 그 복음을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버리셨는가? 버리셨는가? 바울이 말해요.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가 미리 아신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한 가지 예로 오늘 아합의 시대에 있었던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섞여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던 그때, 그 당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바알에게 아직 섞이지 않은 순결한 백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섞이지 않고 적당히 국제적인 표준이라고,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그것 지키려고,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남겨진 사람 7천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라고 엘리야에게 가르쳐주고, 바울도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버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믿는 사람들, 나 하나님 믿어, 나도 하나님 믿는다니까, 내가 하나님 믿지 말자 그랬냐, 나 하나님 믿어, 나도 믿는데, 아 이거 다 한다니까, 요즘 유행이야, 이거 유행이라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해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나 믿어요, 나 빌리브 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 believe in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진실하게 믿는 순결한 백성, 그 사람들을 7천명 남겨놓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그때처럼, 엘리야 때처럼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라고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엘리야 때 남은 7천명이요 지금도 남은 믿음의 사람,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그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택함을 입은, 선택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두 마음, 이원

본능적인 신앙, 두 마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남겨진 자와 같은 신앙의 사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그거 해도 돼. 너만 빼고 다 해. 그리고 너도 한번 해봐. 하나님 믿지 말자는 게 아니야. 믿어. 나도 믿고 너도 믿잖아. 그러니까 괜찮다니까 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순결하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이 타락하고 여전히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나라를, 그 백성을 포기하고 버리지 않고 순결한 신앙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와 같이 이처럼 그때처럼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남겨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유일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꾸어 말하면 세상의 기준,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표준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다, 그거 유행이다, 그거 잠깐 하고 넘어가면 된다,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거 잠깐 내려놓으면 할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유일한 여호와의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 즉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면서 적당하게 섞여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 말에 현혹되거나 듣지 않고 남들이 하는 거 우리도 하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아닌 것은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신앙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봐요. 남들이 하는 교회, 저 교회가 마케팅을 잘해서 떴대.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저 교회는 경영 철학이 기가 막히게 좋아서 떴대. 우리도 해보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복음에 합당합니까? 남들이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나도 있고 그 교회도 있으니까 같이 해보자. 그때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이 아니면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 거절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용기, 그 사람이 바로 남겨진 7,000명에 속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식당에 가면 어느 식당을 찾아가세요? 그죠? 인생 맛집, 이거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예. 인생 맛집 찾아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지는 뭐라고 써 있어요? 10년 전통, 20년 전통, 원조 맛집, 전통 맛집. 이런 문구 써놓으면 왜 가세요? 믿고 가는 거죠. 뭘 믿고 가세요? 맛있을 걸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식당 갈때뭐 거창한 사장님의 철학, 이 사장님은 정말 기가 막힌 철학을 갖고 있어. 인생의 삶에 본받아야 돼. 그 사장님은 정말 친절해. 여러분, 그런 식당 찾아가나요? 아닙니다. 대부분 물어보면 그집 맛있어. 그집 진짜 맛있어. 그 사장님 진짜 맛있게 해. 그 이야기 들으면 가는 거예요. 왜 가요? 사장님 보러 갑니까? 음식 먹으러 가는 거죠. 아니, 식당 가는데 사장님 얼굴 보러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단골 빼고 바로 음식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 음식 먹을 때 맛있으면 그만인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기대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될까요? 그 교회 정말 요즘 유행 따라간 기가 막히다. SNS 한번 가봐. 안 봤어? 그게 중요한가요? 그게 복음이냐는 말이죠. 뭘 기대할까요?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맛을 내어줄 수 있는 교회이자 성도이자 목회자가 되기를, 목회자는 저를 의미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아닌 건 아닌 거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 같이 갖고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순결한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욥처럼 연단 받으면 가능해요. 욥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가 이런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해요. 그가 욥기 23장 20절에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이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거야.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말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순금이 되어 정금이 되어서 나아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같은 고백 있어야 되겠죠. 7천명 되려면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지만 바로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서 정금이 되어서 나아갈 거야, 나 순결한 신앙이 되어서 나아갈 거야 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순결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결한 신앙 가운데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그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 택함 받은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남겨진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연단을 받으면서도 유지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줬으니까 그 순결한 신앙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먼저 선택받은 은혜가 있었으니까 그 신앙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내가 은혜로 선택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내게 그럴 능력이 없는데, 내가 그럴 충분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순결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 내가 순결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유행에도 뒤처지고 국제정세는 모르고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인지는 몰라도 내가 순결한 신앙을 지켜갈 이유, 그것은 그것을 지키면 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먼저 나를 선택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로 우리가 그 순결한 신앙을 향해서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자격 없는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자격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순결한 신앙을 지켜가라.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먼저 선택해 주셔서 은혜를 주셨을까요? 바로 이 땅의 소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결한 신앙을 지켜감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소망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라는 말씀에는 행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는 내 능력이 나타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은혜에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조미료, 어떤 맛소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은혜는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걸어가면 너무도 좋은데 가끔 신앙 청구서를 다 호주머니 하나씩 가지고 계세요. 어떤 청구서이냐? 내가 이번 주에는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안 빠졌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예배도 드렸습니다. 내가 더 헌신했습니다. 내가 저 권사님보다 저 집사님보다 더 기도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해요? 로또 맞을 기회를 원해. 나에게 이런 로또의 기회가 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 청구서를 호주머니에 딱 간직하고 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걸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써먹으면 좋을까요? 다급할 때, 급할 때. 사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보혈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면서도 뭘 갖고 있느냐? 청구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급할 때 이걸 내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엘리야 때 남겨놓은 사람들처럼 지금도 그 남겨진 사람들, 그 신앙 청구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이 국제 정서이든 글로벌 스탠다드이든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남겨진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그들이 바로 이 땅의 소망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두 마음 버리시고 순결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걸어가며 은혜로 받은 신앙을 간직하고 세상을 살리는 소망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이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를 때 제일 힘든 것이 바로 육체적인 고통도 아니고 가족에 대한 것도 아니었다라고 이 주승준 교수님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은, 목사님 신앙을 더 굳게 부여잡으십시오, 순교의 각오로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가더래요. 그러면 시어머니, 주기철 목사님의 엄마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무슨 말을 해요? 야, 너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아들 아니라고, 네 남편 죽으면 되겠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 하지 않고, 그래, 며느리 말이 맞다, 그렇게 가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옥고를 치를 때 가장 힘들었던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끊임없이 찾아오는 범민과 주변에서 들려오는 목회자들의 이야기였대요. 너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찾아오더랍니다. 괜찮아, 너 하나님 떠나는 거 아니다,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신사참배 한 번만 해,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괜찮다, 그 말이 제일 힘들었대요. 두 번째는 자기 마음 가운데서 찾아오는 음성이에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내 육체는 뭐라고? 마음으로만 잘 믿으면 되지. 너 마음으로 잘 믿잖아. 괜찮다.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날 때 힘들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같은 신앙인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목회자와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하는 말, 가족도 생각하셔야죠, 교회를 생각하셔야죠, 조금만 양보하십시오, 이 말, 이 말이 힘들었대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왜 이렇게 유별나? 주목사 왜 이렇게 유별나? 왜 이렇게 유별나게 믿어? 너만 유만 떨어, 너만 유난 떤다고, 이 말이 제일 견디기 힘들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 말 주기철 목사님만 듣나요? 목회자만 듣습니까? 우리 다 듣잖아요. 너만 유별나다, 너만 유별나,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남들 다 해. 그래서 가보면 나도 목사 아들이야, 나도 장로 아들이야, 우리 엄마 권사님이야, 우리 엄마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줘, 너만 그렇다니까 라는 말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해댑니다. 여러분, 그런 말 속에 견디기 힘들 때 그래 내가 뭐라고 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나누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

0: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여 붙잡고 걸어가면서 남은 자로서 이 땅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바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야. 내가 바로 너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그게 아깝지가 않아. 그게 너무 고마워. 그래서 너무 고마워. 네가 바로 내가 남겨놓은 내 자녀야 라는 말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새 생명 시내가에 지금까지 요수베델교회 이은성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4-4120 요수베델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 체험 벨루스턴 힐링 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의회의장 주재현입니다. 지금 여수에서는 2016 여수 세계선박람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과 바다가 만드는 특별한 무대, 여수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박람회의 열기가 여수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여수시의회에서도 힘껏 뛰겠습니다. 시민을 이롭게, 여수를 새롭게, 여수시의회가 함께합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9월 21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했더란 이진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으로 여러분을 만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늘 설레는 말씀 처방전 말씀 닥터 여수 서문학교의 문정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목사님을 돕습니다. 말씀 널스 여수 서문학교의 정정희 권사입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실제로 제가 들었던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을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어느 총각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저 멀리 이슬람권에 선교하러 간다니까 아무도 시집 온다는 자매가 없어서 결국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총각 선교사님 선교지로 떠납니다.
2: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시 선한 목자십니다. 그곳에서 미혼으로 와서 이미 선교하고 계시던 아가씨 선교사님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1: 아멘.
2: 얼마나 귀한 아내인지 결혼 후 아내의 생일을 맞아 어떤 선물을 해줄까 고민하던 선교사님은 매일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낡은 프라이팬 때문에 계란이 들어붙는다는 아내 불평을 듣고 옳거니 세상에서 제일 좋은 프라이팬을 선물해야지 마음을 먹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열악한 재정 가운데에서도 아끼고 아껴 매일 아내를 위해 일부씩 저축한 선교사님은 드디어 100불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땡발 프라이팬을 사서 정성껏 포장을 하고 장미꽃도 한 송이 사서 생일날 아침만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드디어 짠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2: 아내가 얼마나 좋아할까 설레고 설레는 마음으로 생일날 아침 선물과 함께 장미꽃을 내밉니다. 선물 개봉막두 드디어 선물을 열어본 아내는 핑 눈물을 글썽인 채 선교사님을 바라봅니다.
0: 네, 애청자 여러분 여기서 퀴즈 나가겠습니다. 이때 아내의 반응 우리 선교사님의 아내이신 사모님의 반응 네. 어땠을까요? 1번
3: 어머 여보 내가 프라이팬이 꼭 필요한 거 어떻게 알았어?
0: 2번
3: 어머 땡팔이네 당신이 돈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비싼 걸.
0: 3번 아무 말 없이 손에 든 프라이팬으로 한 대 맞을 뻔. 자 여러분 찬양 나가는 동안 과연 사모님의 반응은 어땠을지 여러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남의 집 부부싸움에 한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